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망령된 신앙을 버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공의롭다라는 뜻입니다. 망령된 신앙을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처럼 거룩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망령된 신앙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처럼 진실한 삶을 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령된 신앙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망령된 신앙을 버린다 이 말은 정리해보고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세상 것과 세상의 영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것과 세상의 영을 버려버리면 우리는 경건해집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대로 거룩해지는 거지. 세상의 영 무관심을 버리면 사랑하게 되고요. 세상의 영 무관심을 버리면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세상의 영 불의를 버리면 공의로운 자가 되고 세상의 영 불의는 사익인데 사익을 버리면 공의로운 누가 보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면 거룩해집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악독, 음란을 벗어버리면 거룩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영 거짓을 버리면 진실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세상 부귀 명예 권세를 쫓지 아니하고 진정한 영성을 추구하게 되면 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령을 벗어버리니 경건하고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경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정말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평화로워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 사람들에서 정말 오래 참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게 되고 선을 베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을 것을 과감하게 끊는 절제 성품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망령된 신화를 버린 결과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내지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극도로 피곤하고 번민하여 좌절에 빠진 때가 있으셨습니다. 거룩해지려고 노력할수록 그 반대 행동이 나오고 믿어야 될 줄 알면서도 자꾸 의심이 생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실망과 좌절이 엄습해 올 때에 그의 누이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하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면서 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영양분을 끌어올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꽃을 피우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원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을 스탑하고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고 큰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캐직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패배를 당했고 그래서 승리를 강구했으나 승리는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는 제게 왔습니다. 라고 캐직 총회에서 그런 간증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성취하려고 헛수고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해 놓으신 것을 믿음과 기도로 내 것을 만들고 내 힘을 빼고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 힘을 다 빼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을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몸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구원받으면 우리 생활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즉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는 구원파와 같은 이단 사상입니다. 즉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죠. 그런데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다면 육신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믿음 따로 삶 따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이게 바로 참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신앙은 믿음 따로 삶 따로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편의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천국 가니까 주일 예배 가끔 와고 거기다가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뭐 천국 가는 문제 없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대. 내가 그냥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마치 이제 세상에 막 태어난 아기가 이제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 부모의 품에서 젖도 먹고 자라가면서 이유식도 하고 약한 음식부터 강한 음식을 먹으며 독립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기가 막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났으니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안목으로 육신의 모습을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허단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죠. 편리하게 자기 편리하게 내가 주인 되어서 신앙생활을 자기 해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종 영지주의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반대로 아예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을 참 경건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일어나 빛을 바라고 이방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살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나의 인격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가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끊어버리고 분리되어 사는 것을 참 경건이라고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의 관계는 맞는데 그 일대일의 관계의 그 풍성함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주께로 가야 되는데 그거 스탑시키고 가고 산으로 들고 가버리는 거 이거 참경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참경건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모두를 허탄한 신앙 즉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허탄한 신앙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거죠. 성자 안토니오는 자기의 가산을 다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굴 속에 들어가 은둔 생활로 고생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안토니오야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알렉산드리에서 헌신을 고치는 노인만 못하다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는 곧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신 고치는 노인을 방문했습니다. 노인은 성자가 오므로 반가이 환영해 드렸습니다. 안토니오는 노인에게 묻기를 노인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생활이 가난하므로 매일 신고치는 것으로 생활비를 삼고 저녁에는 가정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워주는 것으로 과정을 삼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 생활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등지는 것이 경건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의와 빈곤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는 경건한 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0: 안으로 기도원으로 가서 생활하는 것이 경건 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한 생활은 별난 생활 방식이나 모양에 있지 않다는 거죠.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생활이 바로 경건한 거죠. 생업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불의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정리하면 모든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알고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바로 경건한 생활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생활은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다 보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이웃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결속하거나 신앙에서 오해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거지. 그 안에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신앙, 허탄한 신앙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안에서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세 번째, 경건에 이르는 길은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경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경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신앙을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짐승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 경건에 이르니 자기만이 아니라 온 집안이 그 가정만이 아니라 그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많이 구제하게 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겸손의 삶을 살더라라는 거지. 이게 바로 경건의 삶.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은 경건의 정수를 말씀해주고 경건의 핵심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혈을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말조심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세상에 가장 어려운 사람인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내가 어려워도 그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면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한다 이 말은 체육관과 비슷한 김나죠. 그 원어인 김나조에서 나왔는데요. 벌거벗고 운동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즉 연습하고 운동하는 걸 말합니다. 연다는다 이 말은 활기차게 침체되지 않고 힘차게 계속해 열심으로 운동하는 것을 연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은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을 연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리 에머슨 포스딕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번쯤 귀 기울여야 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채찍질을 하지 않고 말을 원하는 것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압력을 가하지 않고 수증기나 기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동력기를 통과하지 않고 물을 빛이나 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헌신되고 훈련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해리 에머슨 포스딕의 말에 공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보낸 편지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연습 없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소중한 것일수록 많은 연습, 프랙티스가 필요합니다. 아기들이 일어나 걷기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습니까?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몸을 뒤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어섰지 않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한번 틀렸다고 못한다고 포기하면 진보가 나타나질 않아요. 자꾸 하다 보면 자기의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과 동업하면 망합니다. 실패가 없기 때문에 성공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 동업자로서는 좋은 사람입니다. 거리를 다니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걷는 모습을 자주 볼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걸음을 걷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앉아있으면 늘 휠체어만 타게 됩니다. 힘들더라도 일어나서 걸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걸어야 됩니다. 걷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습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다가 그만두기 쉽습니다. 지루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운동기구를 사는 사람의 90%는 그 기구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지만 뽀얗게 쌓여다닌다고 그래요. 옷걸이로 사용하는 수가 많은데 옷 거는 부분만 깨끗하다고 합니다. 연습에는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 간절함이 목적이 돼야 돼요. 왜 이것을 하는가? 내가 지금 왜 이것을 하는가? 내가 왜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가? 내가 왜 기도를 그렇게 응답이 되지 않는데, 그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는데 왜 말씀을 읽어나가는가? 왜 하는가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성장에도 수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영적인 침체기도 오고 슬럼프도 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시련의 시간들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성분으로 불려지는 다윗도요, 영적인 거장도 깊은 슬럼프에서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28절 1절 2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주님 아래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그도요, 부르짖었는데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귀가 막아진 것 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잠잠하신다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자기의 형편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가 취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지.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겪을 때 다윗처럼 교회 쪽으로 의자의 방향을 한번 돌려 앉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참 위로와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고 탄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뭐 하늘 올라가서 끌어내려올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가죠?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 바라본다 이 말은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주님의 성품, 주님의 생각을 닮으려고 하면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닮으려면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서 뭘 배워야 되냐?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을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안 되면 뭐 훌떡훌떡 하잖아요. 잘 되면 또 너무 막 뭐죠? 넘치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근데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과정을 겪으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신데 사람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지.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멍에를 대신 메주시는 그 주님의 멍에를 배우게 되는 거지. 태양처럼 빛나지는 못해도 태양광선을 반사하는 달빛처럼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빛, 온유의 빛, 겸손의 빛, 봉사의 빛을 이 세상에 반사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경건한 성도를 사랑하셔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시고요. 그때 하나님은 경건한 성도를 사랑하셔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성도가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실제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경건의 훈련을 힘쓰지 않으면 세상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주일은 생명 걸고 지키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아니하고 십일조는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요. 수요일과 금요일 기도회나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생명처럼 지키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주방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 어려움은 있지만 지루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다. 그렇다면 이 훈련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완전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넘어져도 일어나야 돼요. 애들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걷는 연습하는 것처럼 계속 연습하고 계속 걸을 때까지 혼자 생활할 때까지 성장해 나가는 거지. 은혜와 진리에서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일은 언제까지 돼야 된다고요? 이 세상 떠나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하여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은 망령된 신화를 버려야 된다. 헛된 신화, 세상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은 허탄한 신앙을 버려야 된다. 어리석은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극단적인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십자가 주는 그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 안에서 경건에 힘쓰심으로 주님을 닮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들어가게 되는데 망령된 신앙,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했다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신앙,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면, 내가 편리하게 내 마음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갔다면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넘어질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 및 신앙 상담이 필요하시면 BBN 복음대화방을 추천해 드립니다. BBN 복음대화방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청취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말씀과 찬양을 통해 여러분을 인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내 안에도 가득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었을 텐데요. 우리는 너무도 많은 때에 나의 신앙 성장에만 관심을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지 않은 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주님 없이 곤고한 인생을 사는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할 그 오늘을 맡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역을 위해 BBN에서는 ITL 전도카드를 제작하여 여러분의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신청하신 분들께 저희는 무료로 배송해 드리고 있는데요. ITL 전도카드는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메뉴에 있는 전도 도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영혼을 찾으시고 영혼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금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영혼의 푸른 초장. 영혼의 푸른 초장은 우리들의 영혼이 늘 푸른 초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입니다.
1: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블레싱 40일 두 번째를 맞이해서 오늘 두 번째 주제가 축복하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삶으로의 초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시간 또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자 높이 드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2: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1: 세상을 감동시키는 블레싱 40일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저와 함께 식사하기로 이렇게 추첨되신 가정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식사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주로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 블레싱 40일이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축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저는 이 한 분의 이 변화와 이 결단만으로도 이번 블레싱 40일이 정말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블레싱 40일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런 선교적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할 다섯 가지 BLESS를 나눕니다. 이 BLESS가 우리의 몸에 배어야 돼요. 우리의 몸에 배인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BLESS가 우리의 그 생활의 규칙적인 리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몸에 배이는 습관이 되고 규칙적인 그러한 리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단순 반복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이것을 반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연습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엑서사이즈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엑서사이즈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내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분 걷게 되는 것이 어떻게 걷게 됩니까? 7천번에서 만번의 넘어짐의 숫자를 채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가만히 있다가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벌떡 일어나서 짠 하고 여러분 걷기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그것이 내 삶이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BLESS가 일회성 깜짝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삶을 살아감으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묻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삶을 살아야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위는 이 복음을 매력있게 합니다. 복음을 빛나게 해요. 그래서 행위는 여러분 복음의 레시피와 같아요. 음식의 레시피와 같이 이게 향을 냅니다. 네, 맛을 내요. 그래서 착한 행위는 복음을 향기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착한 행위가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되는 게,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가가고 싶은 사람, 따뜻한 사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사람, 이렇게 함께하고 싶은 사람, 오늘 첫 번째 습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습관은 BLESS의 B입니다. Bless, 축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나누었는가,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나누며 살 수 있을까, 이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을 나눌 수 있을까, 이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나누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과 품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포도원의 어떤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이 주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도 아마 그 스토리를 아실 텐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전 9시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데리고 와요. 그들에게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더니 이 주인이 12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인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이제 일하는 시간이 맞춰지는 한 시간인데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똑같이 일당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줍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업을 경영하는 목적은 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원으로 일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이 기업에서 내가 얼마나 이 주인으로부터 내가 받아낼 수 있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을 복되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내가 복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소유를 행복의 기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좀 더 벌면,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면, 그래서 소유에 집착하도록 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받는데 행복이 있다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서 행복합니다만 사랑을 함으로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하십니까? 왜 결혼하셨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축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축복하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네, 오늘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그때 가서 할게요. 지금은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좀 더 벌면 그때 가서 하죠. 여러분,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아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오늘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안 하면 앞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안 했는데 어떻게 내일 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하는 삶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축복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이 세상을 축복하고 내가 무언가를 나누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을 개종시킬 목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축복할 때 축복받았다는 감동을 느껴야지 뭔가 꼼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한 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두 팀을 단기 선교로 보내면서 한 팀은 축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한 팀은 개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누가 더 큰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누가 더 큰 영향력을 끼쳤겠어요? 네. 개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축복하는 사람들이 훨씬 그 사회를 더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개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거의 50배 가까이 개종시켰다는 거예요. 자, 축복하는 사람 삶을 살려면 첫째, 작은 배려가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배려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앞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통 경찰을 축복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참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것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작은 배려가 축복입니다. 근데 이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작은 배려에 대해 이 스토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바텔시의 한 관계자를 만났을 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형제교회가 바셀시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단단히 다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첫 번째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Drive slowly, 그런 거예요. 네, drive slowly. 천천히 운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분의 말에 제가 좀 당황스럽고 그리고 좀 쑥스럽기도 했어요. 배려하고 운전하는 것, 그리고 조금 기다려주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형제 교회가 우리 바셀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주일이면 우리 교회로 향하는 성도들의 찬양이 사방에서 이 바셀시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운전자가 동양인일 경우 형제 교회로 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내가 이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0: 보고 하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돈 낱말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제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내 앞에 끼어들려고 하면 내 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누가 앞에 천천히 가면 내 부모님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규칙을 잘 지키는가,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배려할 때 세상은요,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작은 배려가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자, 둘째, 축복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늘의 언어가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는 패스워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를 열 때 여러분 어떡합니까? 패스워드를 넣잖아요. 비밀 코드를 넣잖아요. 그 비밀 코드를 넣을 때 패스워드가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의 세계가 펼쳐지듯이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는 마음의 창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훈련하십시오. 언어를 훈련하세요. 네.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격려와 이 소망의 언어.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공감을 주는 언어가 되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한 부인이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한참 보다가 그날따라 자기 얼굴이 좀 이렇게 뭐 주름도 이렇게 보이고 좀 그런 거예요. 그래, 거울을 보다가 남편이 옆에 딱 있으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 얼굴이 좀 이렇게 좀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는데 영양크림을 사서 발라볼까?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좀 이제 쭈글쭈글한데 영양크림을 사서 발라볼까? 근데 이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관도 호박에다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호박에다 줄을 긋으면 수박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야죠. 지금도 예쁘지만 하면 더 어려 보이겠다. 이렇게 해야죠. 네? 나는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말을 해야죠. 여러분, 옷가게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두 개를 들고,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제 아내가 TV에서 그 방송을 보고는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막 외웠어요. 앞으로 이런 날이 오면 내가 이 말을 해야지 하고 외웠어요. 여러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세요? 둘 다 좋아. 그러면 그건 공감이 가질 않죠. 둘 다 좋아. 그 말은 뭐예요? 나 귀찮아. 빨리 가자.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옷은 당신이 더 날씬해 보이고 이쪽 옷은 당신이 더 어려 보여. 네. 여러분, 외우세요. 외우세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날이 오면, 그 순간이 오면 그렇게 말해야죠. 거기서 뭐 호박에다 줄을 긋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외우고 연습해서 이게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리고 일을 마치고 들어올 때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여보, 수고했어. 고마워. 여보, 고마워. 이거 아닙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듯 우리의 언어가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고 뭐 카톡을 함께 나누고 할 때도 여러분 뭡니까? 격려의 말을 하세요. 격려의 말을. 소망을 주는, 뭔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뭔가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시원케 하는, 힘을 주는 그러한 여러분 격려의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세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언어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셋째, 축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친절한 행동이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친절한 행동. 제가 오늘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뭐 일회성 깜짝 이벤트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고 갈 때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우리 교통경찰한테 정말 땡큐, 친절한 행동이죠.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차 안내하는 분들, 우리 주차 안내하는 분들,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우리 셔틀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정말 수고가 많잖아요. 때로는 비가 오고 날씨도 추운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친절한 행동으로 반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친절한 행동이 뭐겠어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친절한 행동이죠.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감사에 대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날씨도 춥고 또 너무 수고하는데 여러분 가끔 따뜻한 커피 한 잔 여러분 이렇게 사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잔잔한 감동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이 공동체 40일을 하면서 이 블레싱 40일 기간 동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정말 친절한 행동으로 반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가장 친절한 행동의 기본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땡큐, 감사합니다. 수고가 참 많습니다. 그 격려의 말이죠. 또 그런가 하면 여러분 수고하는 분들이나 우리가 서로 만나는 분들이나 서로 볼 때마다 인사를 함께 나누는 거, 이것이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죠. 이렇게 여러분 목 인사를 하는 거, 서로에게 양보하고 또 질서 있게 행동하고. 이 친절한 행동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방식대로 자기 중심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친절한 행동이 나는 친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곤욕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원숭이와 물고기가 함께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폭우가 내리고 있었어요.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 원숭이가 보니까 이 물고기가 폭우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원숭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도움을 주고자 물고기를 붙잡아서 나무에 올려다 놓았어요. 나무에 올려다 놓으니까 이 물고기가 막 퍼덕퍼덕거리는 거예요. 원숭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물고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물고기를 위한 친절한 행동입니까? 아니죠. 내 방식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행동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친절한 행동은 결코 친절한 행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방이 감동할 수 있는,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친절한 행동,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넷째, 축복하는 삶을 살려면 마음을 담은 선물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나눌 때 마음을 담은 섬김과 마음을 담은 봉사와 마음을 담은 이 나눔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담은 선물이 감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선물 가운데도요 감동을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렇죠? 액수에 상관없이 크기에 상관없이 내게 감동을 주는 선물이 있어요. 어떤 선물입니까?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선물. 그 지난번 파키스탄과 인도에 갈 때 함께 동행했던 그 집사님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선물을 준비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이 드리려고 내가 이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펼쳐 보이는데 보니까 뭘 그 선교사님한테, 그 파키스탄 오지에 뭐 계신 선교사님인데 그분한테 뭘 드리냐면 떡국떡을 드린 거예요. 이 가래떡 있죠. 왜냐하면 그때가 설날이 막 지나는 때였어요. 설날이 막 지나는 때에 어떻게 이 선교사님을 좀 이렇게 축복할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 이 설날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 오지에서 그 설날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떡국떡을 준비해 온 거예요. 참 얼마나 그 감동이 되든지 말이죠. 그리고 일본 선교사님이 계신데 일본 선교사님한테는 여기 제가 하나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내 보이는데 뭐냐면 진공팩에 담겨 있는 두부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저는 진공팩에 두부가 담겨 있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이 일본 선교사님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감동을 받는지 말이죠. 네. 여러분 돈으로 계산하면요 얼마 되지 않아요. 하지만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네. 열악한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동양 마켓도 없고 그러한 곳에, 그래서 이제 함께 가면서 제 아내가 밑반찬을 좀 갖다 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권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사모님 이거 뭐 어디다 쓰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돈을 받지 않고 당신이 그냥 도네이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 갖다 드릴 건데 사모님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과 인도를 가는데 두 세트를, 똑같은 두 세트, 동일한 두 세트를 이렇게 준비해서 포장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하기도 했지만 제가 가서 이렇게 제 아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저희 교회 권사님이 이 음식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는데 그것이 감동이잖아요. 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사랑, 그 정성.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담은 선물, 마음을 담은 그 나눔, 그 섬김이 여러분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는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빌립보를 썼던 여러분 그 주제가 뭐겠습니까? 이 전체 주제가 뭐냐면요,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메시지예요. 너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그리고 너희가 로마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인답게 살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답게 살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빌립보서에 흐르는 내용이에요.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천국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가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아예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어떻게 해야 된다?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실속만 차리려 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가질 수 있는가, 내게 유익한 것을 취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돌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델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5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 왜?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자세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자존심을 비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섬겼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자신에 대한 입장,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심, 여기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축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쏟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9절부터 11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히 섬깁시다. 내 입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축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극히 높이신다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하신 일로 나는 위대해지기를 원해요. 그 주님을 따라가면, 그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주님을 내가 닮기를 원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사 뭡니까? 나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나를 통해 흘려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사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삶의 모델로 모시고 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삶,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면, 여러분 축복하는 삶이 습관에서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돼.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1: 영혼의 푸른 초장,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의 비전을 가진 시애틀 형제교회 권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시애틀 형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기를 소망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영국이 아프리카를 탐험할 때에 두 영국인들의 행동이 크게 대비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황금전쟁을 일으켜서 아프리카 원주민을 학살하고 엄청난 금과 다이아몬드를 영국에 들여왔습니다. 그는 영국을 진정 사랑하는 애국자이며 영웅으로 칭송을 받았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영국의 침략 정책과 노예 제도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존귀한 존재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국인들로부터 반역자요 배신자라고 하는 비난을 받았는데 전자는 세실 로드라고 하는 사람이고 후자는 데이빗 리빙스턴입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 로드의 무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은 영국 국립묘지에 안장이 되어서 전 세계의 존경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여금 이 두 사람의 평가가 달라지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빙스턴은 하나님, God을 믿었고 로드는 황금, 골드를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갈라놓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죽음 이후에 여러분들의 후손이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0: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괴준 장로 원작 김효나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33번째 유괴준은 숭덕학교에서 재정 담당 회계를 맡았다. 무역업을 통해 얻은 경험을 학교 재정에 활용했다. 그는 일일이 수입과 지출을 확인하고 그것에 대한 집행을 성심껏 학교와 나라를 위해 사용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일본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그것은 학교에 대한 감시로 이어졌다.
1: 그래, 어떻게 됐나? 유기준은 성덕에서 재물을 보고 있습니다.
2: 재물? 그가 하는 게 뭐가 있다고 재물을 본단 말인가?
1: 그래도 이곳 평양에선 큰 무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 숭덕 그곳에 모인 사람들 성향이 어떻다고 했지?
1: 반일적입니다.
2: 당연히 그러겠지. 그것도 또한 감시를 소홀히 하지 말도록. 알겠나?
1: 그래서 인원을 배치했습니다.
2: 서시로 확인을 하도록. 덧철로 오라면 확실히 해야 한다.
3: 여러분, 여러분은 나라를 잃었지만 꿈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나라를 잃었지만 우리는 조선인의 혼을 잃지는 않았습니다. 나라는 다시 찾을 수 있지만 민족 정신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난 여러분이 용기를 가지고 나라의 위기를 구하는 인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이 배우는 것은 자기의 영달을 위해 배우는 것이 아니라 나라가 필요할 때 사용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4: 피디가! 피디가!
5: 뭘 그리 깊이 생각하니?
6: 아까 함석은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을 생각했디.
5: 나라를 위해 사용되는 인재가 되란 말씀?
6: 난 나라가 필요로 한 인물인가 그 생각을 해봤어.
5: 실은 나도 너와 같은 생각을 했다. 나도 내 나라 대안을 위해 꼭 사용되는 사람이 되자고 말이야. 그래서 나도 결심을 했어.
6: 결심? 무슨?
5: 제자가 스승을 따라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 함석은 선생님처럼 하기로 했다. 함석은, 그는 평양북도 용천 출생으로 1919년 3.1운동 당시 평양 숭덕학교 교사로 평안도 학생 총책임자로 활동을 했다. 그는 당시 평양의 각 학교 교사와 학생을 규합하여 독립 만세운동을 주도했다.
6: 기름, 너...
5: 그래, 나... 선생님과 함께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할 거야.
6: 아직 어리잖아. 그런 일을 하긴...
5: 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것에 나이가 무슨 소용이 있냐. 나라가 원할 때 하는 거지. 피드가, 너도 나와 함께 할래?
6: 뭐? 나하고 같이 하자고?
5: 그래. 난 널 잘 알잖아. 너라면 나와 같이 뜻을 펼 수 있을 것 같아. 나랑 같이... 이 일에 함께 하자.
7: 피드가 무슨 일이 있는 게냐?
6: 아니요.
7: 그런데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느냐?
6: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아직 안 오셨습니까?
7: 아직 안 들어오셨구나. 왜 드릴 말씀이 있느냐?
6: 아닙니다.
7: 무슨 일이 있거든 아버님께 말씀드리거라. 아버님께서는 널 각별히 생각을 하고 계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장남인 네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잘해야 동생들이 너를 본받을 수 있는 거란다. 알겠지?
6: 예, 명심하겠습니다.
8: 피드기가 나한테 할 말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입니까?
7: 예, 아까 당신이 들어오셨는지를 묻더라고요. 어제 표정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3: 기래요. 기름 내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겠구만은. 무슨 일이디? 예비에게 할 말이.
7: 깊은 얘기를 나눠보시지요.
3: 기래요. 내 당장 만나보디요.

0: 예, 아버지. 아, 자, 어서 드시라요.
1: 아니다. 곧 밖으로 좀 나오라. 달도 맑고 바람도 좋구만은. 내래 우리 아들하고 한번 이야기 좀 하자. 그리고 나한테 하고자 한 말은 무엇이네?
0: 아버지, 내래 나라를 위해 일을 하고 싶습니다.
1: 그래?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구만은. 지금도 노래고 열심히 학문을 하는 거이가 다 나라를 위해 하는 것 아니네.
0: 아버지, 내래 만주로 가고 싶습니다.
1: 뭐이가? 만주?
0: 내래 동무하고 함께 만주로 가서 함서원 선생을 따라 독립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허락을 해주시라요. 내래 결심을 했습니다.
1: 가지고 아직 어리디 않네.
0: 나이는 어리디만 뜻을 세웠으니 나이는 그리 중요하지 않대요.
1: 기도해보자.
2: 유계진으로서는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아직 어린 아들이 나라를 위해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겠다니.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한다.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3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영적 거장들 중에 한 사람인 다윗이 왜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였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다시 말하면 감정과 지성이 동반한 희생이 없는 물건은 사용하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들로 번제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는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들, 물질, 시간, 체력을 주님께 드리신다면 주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물질적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로 방문하셔서 선교 후원란을 통해 동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구원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랑을 기다리며 잔치집 문 밖에 있던 열처녀 가운데 다섯은 등잔에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다섯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신랑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 비유는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갈라질 것인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나머지 다섯 처녀와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지금이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면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처녀와 같이 영원한 천국 잔치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0: 1년 365일 진리 되시는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3: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30장에서 32장 말씀입니다.
4: 제 30장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게 이른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이킬 때가 이르리니 내가 그들을 그 열조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떨리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남자마다 해산하는 여인같이 손으로 자기 허리를 짚고 그 얼굴빛이 창백하여 보임은 어찌미뇨.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마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줄을 끊으리니 이방인이 다시는 너를 부리지 못할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으킬 너희 왕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원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얻을 것이라. 너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이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열방은 진멸한다 할지라도 너는 진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공도로 너를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창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변호할 자가 없고 내 상처를 싸맬 약이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허물이 크고 내 죄가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대적에 상하게 하는 그것으로 너를 상하게 하며 잔악한 자에 징계하는 그것으로 너를 징계함이어늘 어찌하여 내 상처를 인하여 부르짖느뇨. 내 고통이 낫지 못하리라. 내 죄악의 큼과 죄의 수다함을 인하여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였느니라. 그러나 무릇 너를 먹는 자는 먹히며 무릇 너를 치는 자는 다 포로가 되며 너를 탈취하는 자는 탈취를 당하며 무릇 너를 약탈하는 자는 내가 그로 약탈을 당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며 내 상처를 낫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포로된 야곱의 장막들을 돌이키고 그 거하는 곳들을 긍휼히 여길 것이라. 그 성읍은 자기 산에 중건될 것이요 그 궁궐은 본래대로 거하는 곳이 될 것이며 감사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자의 목소리가 그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케 하리니 쇠잔치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영화롭게 하리니 비천하지 아니하겠으며 그 자손은 여전하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무릇 그를 압박하는 자는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왕은 그 본족에게서 날 것이요 그 통치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함으로 그가 내게 접근하리라. 그렇지 않고 담대히 내게 접근할 자가 누구뇨?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가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진노는 내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이래 그것을 깨달으리라.
2: 제31장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속으로 너를 장식하고 즐거운 무리처럼 춤추며 나올 것이며 네가 다시 사마리아 산들에 포도원을 심때 심는 자가 심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에브라임 산 위에서 파수꾼이 외치는 날이 이를 것이라.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가자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야곱을 위하여 기뻐 노래하며 만국의 머리된 자를 위하여 외쳐 전파하며 찬양하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하소서하라. 보라, 내가 그들을 북편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니 그들 중에는 소경과 절뚝발이와 인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하여 큰 무리를 이루어 이것으로 돌아오되 울며 올 것이며 그들이 나의 인도함을 입고 간구할 때에 내가 그들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수거의 바른 길로 행하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비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열방이여,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속량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은사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때와 소의 때에 모일 것이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의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이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이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근심한 후에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심령에 흡족해 하며 내 은혜로 내 백성에게 만족해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덜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 소리를 금하여 울지 말며 네 눈을 금하여 눈물을 흘리지 말라. 내일에 갚음을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최후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경례로 돌아오리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러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이수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벌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지역을 증거로 부끄럽고 욕됨이니라 하도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우회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 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처녀 이스라엘아, 너를 위하여 길표를 세우며 너를 위하여 표목을 만들고 대로 곧 네가 전에 가던 길에 청렴하라. 돌아오라, 네 성읍들로 돌아오라. 패역한 따라 네가 어느 때까지 방황하겠느냐. 여호와가 새 일을 세상에 창조하였나니 곧 여자가 남자를 안으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그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다시 이 말을 쓰리니 곧 의로운 처소여 거룩한 산이여 여호와께서 네게 복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것이며 유다와 그 모든 성읍의 농부와 양떼를 인도하는 자가 거기 함께 거하리니 이는 내가 그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며 무릇 슬픈 심령을 상쾌케 하였음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달았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뿌릴 날이 이르리니 내가 경성하여 그들을 뽑

0: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는 해를 낮에 빛으로 주었고 달과 별들을 밤에 빛으로 규정하였고 바다를 격동시켜 그 파도로 소리치게 하나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말하노라. 이 규정이 내 앞에서 폐할진대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폐함을 입어 영영이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위로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아래로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행한 모든 일을 인하여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을 하나님의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것이라. 측량줄이 곧게 가렙산에 이르고 고아 방면으로 돌아 시체와 재의 골짜기와 기드론 시내에 이르는 데까지와 동편 말문 모퉁이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밭에 이르리니 다 여호와의 성지가 되고 영영이 다시는 뽑히거나 존복되지 아니하리라.
1: 제32장. 유다왕 시드기야의 제10년 곧 느부갓네살의 제18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취할 것이며 유다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운 바들이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가 나의 권고할 때까지 거기 있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치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왕 시드기야가 가로되 네가 어찌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인봉하고 인봉치 아니한 매매증서를 내가 취하여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증서에 인친 증인의 앞과 시위대 뜰에 앉은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인봉하고 인봉치 않은 매매증서를 취하여 토기에 담아 많은 날 동안 보존케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붙인 후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슬프다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비의 죄악을 그 후 자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모략에 크시며 행사에 능하시며

0: 인류의 모든 길에 주목하시며 그 길과 그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징조와 기사로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외인 중에 그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징조와 기사와 강한 손과 드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열조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주의 도에 행치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하신 일을 행치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취하려 하는 자가 와서 흉벽을 쌓았고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인하여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나이다.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붙일 것인즉 그가 취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로케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목전에 악만 행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로케 한 것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와 분을 격발함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를 격동하였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 방백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향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부지런히 가르칠지라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자녀를 몰래게 불에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케 한 것은 나의 명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희의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염병으로 인하여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노와 분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히 거하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도를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정령이 나의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붙인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평지의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인봉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30장에서 32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 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가 신명기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서 19번째 시간 나누게 되네요. 22장 오늘 6절 말씀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가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는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되어져 있습니다. 참 이러한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고 있는지, 아니 새에게까지 이렇게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참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인데요. 이것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서는 절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참새 한 마리에 대해서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31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만 보아도 얼마나 놀랍고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참새 한 마리까지 염려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는 물론이시겠어요? 하물며 우리 뭐 당연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실 만큼 우리의 형편을 너무도 자세히 아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우리가 더 이상 불평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겠어요. 신명기 22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네가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네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참 우리는 그 당시 이스라엘 가옥의 그 집에 지붕은 어땠을까? 아마 그런 것들이 이 베란다나 뜰의 역할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녁이 되어서 아주 선선해지면 가족이 모여 앉아 휴식을 취하는 공간으로 이 지붕 위를 사용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어두운 밤에 어린아이들이나 사람이 실족하는 것을 방지했다. 참 이런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다루시고 있는지. 사랑하는 매기 성경강의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하게 다루고 계시고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경만 보더라도 여러분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법이 세계적으로 제정된 것이 바로 최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안전한 법을 이렇게 제정해 주셨다. 뭐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이 당신께 헌신되기를 원하시고 삶의 안식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도 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린 자녀와 안전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많은 부모들이 아이가 집을 나가면 어디에서 노는지, 학원에 가면 그 학원 잘 갔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별 신경을 안 쓰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린이들이 노는 곳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또한 청소년들이 지내고 있는 환경도 그렇게 유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난간을 설치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우리가 영적인 난간을 잘 설치해주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자녀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보살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진정한 자세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22장 9절 말씀으로 여러분들 또 모실게요. 네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이런 것까지 말씀하셨을까? 우리로서는 좀 어찌 보면 좀 우습게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러한 일이 실제 행하여지고 있다는 것을 나름대로 그 설명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오늘날까지도 아랍에서는 이 일을 행하고 있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방법으로 쟁기질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소나 나귀는 제 각기 서로가 다른 특징을 갖고 우선적으로 그것은 몸집의 크기가 다르고 함께 보조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걸음걸이가 다른 그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밭을 간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그 10절, 그 10절만 좀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함께 섞이는 것, 또 섞이게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조심하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원리는 결혼 문제에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자가와 불신자가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 한 쟁기에 소나 나귀를 매는 것과 같은 결혼을 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믿는 자매가 불신 남자와 그리고 믿는 형제가 불신 여자와 결혼하는 예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분 속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11절 말씀을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와 같이 옷을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짤 경우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세탁하면 면은 그대로 있지만 모는 오그라들어서 옷을 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는 겉옷, 그런 이런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특별히 12절을 보면 너는 너희가 입는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다고 그래요. 이 술은 대개가 푸른색으로 되어져 있었는데요. 우리는 대제사장의 의복에 달린 술이 푸른색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 술은 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이 후에는 이것이 유대교를 나타내는 상징물이 되기도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질이 서로 다른 두 가지를 섞는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 사람과 함께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과 하나가 된다고 말하는 것 흔히 듣게 됩니다. 분명히 이런 부분도 우리 가운데 없어서는 안 되지만 한 번도 기억할 것은 영적으로 섞이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명령을 주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대로 실천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3절로 15절까지를 보죠. 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임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그랬어요. 이것도 자세한 법인데요. 아마 아내 된 사람이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 된 자가 부정하다고 막 이렇게 취급할 때 그럴 때 그런 부분들 가운데서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아주 그 악랄한 남편으로부터 무고하게 피해당하는 것을 보호하고 계신 거죠. 이 규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지 않는 어떤 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이 남편으로부터 부당하게 이혼당하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하여 일찍이 이러한 율법들을 제정해 주셨어요. 우리나라 법 가운데도 사실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좀 더 성경처럼 보호하는 그러한 법은 약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20절로 21절을 보겠습니다. 20절로 21절입니다. 그 성읍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예, 20절로 21절을 보죠.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랬어요. 만약 그 여자에게서 처녀성이 상실된 것이 판명이 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죽여야 된다는 건데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드신 것은 그 사회를 보호하고 그 사회를 더욱더 성결함으로 이끄시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결혼과 순결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도 중히 여기신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는 통관한 자들을 돌로 쳐 죽였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통관 행위를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기시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의 신성함을 보호하기 위한 본문의 율법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나타내주는 매우 훌륭한 예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23장으로 가보죠. 이 신명기 23장은 가족과 인간관계에 대한 아주 매우 흥미로운 규례가 연속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세상적이고 육신적이며 죄악된 것을 믿는 성도가 잠시도 방심하지 말고 싸워야 할 세 가지 적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대단히 저속한 말을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TV도 그와 같은 문제들을 계속 지적하고 있던데 뭐 영화 같은 경우도 어떤 때는 보기가 민망할 정도의 그런 말들을 하잖아요. 때로는 그들이 저속한 정도를 넘어서 상스럽기까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성경에서 매우 저속한 용어를 사용하실 때가 있으나 그렇다고 결코 상스러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다. 성경은 개인의 사사로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가급적 그러한 용어의 사용을 피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 1절을 이제 보도록 하죠.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여러분 좀 표현이 좀 노골적이어서 그렇지 대단히 기이한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 교훈이 무엇이겠어요? 저는 이것이 금욕주의와 관련된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금욕주의를 금하신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믿는데요. 중세기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는 사회의 타락과 부패상에 회의를 느낀 많은 사람들이 속세를 버리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솔직히 말하지만 당시로서는 그들의 그러한 행동을 비판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극단적인 행위로 그것을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그와 동일한 율법주의자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소위 자기는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들 중 삶에 궁극적이고 또 만족해서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일들에 대한 그들은 매우 놀라운 표정을 보이면서도 경건한 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들이야말로 어찌 보면 가장 나쁜 말로 남을 험담하기를 좋아하고 사업관계에 있어서도 반드시 정직해야만 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알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나름대로 지금까지 이렇게 삶에 있어서 자기들이 완전히 거짓되고 경건함에도 불구하고 자칭 자기는 깨끗하다고 자기 이렇게 일부러 막 떠들고 다니고 자랑하고 하는 사람들 꽤 보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 예수민 사람들은 뭐 말로 그렇게 뭐가 있어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죠. 본인 살면 되는 거죠. 뭐 남 그렇게 뭐 어떤 의저더니 비판하고 그럴 이유와 필요가 어디 있냐고요. 그럴 이유와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욕주의를 금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옳다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2절 봐볼까요?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사생자에게 성화에 참석을 그 성회에 참석을 금하셨다. 이것은 우리로서는 어찌 다소 좀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날 교인 가운데는 중생의 체험도 없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중생의 체험도 없으면서 교회의 직분자가 되어서, 그러면서 교회는 여러분 성품으로 하는 것이지만 성품이 우선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을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이 종교인이 되었다고 해서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이 결코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매우 분명히 밝혀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니고데모는 매우 훌륭한 종교인이었고 도덕적이었고 백성들의 정신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는 영적인 면에서는 사생아였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당신을 찾아온 그에게 뭐라고 하시죠? 거듭나야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의 무례할 정도로 그의 말을 가로막으시면서 그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신 장면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 보면 뭐 저는 어느 침례교 목사가 이렇게 말을 해 주었는데 뭐 이런 거죠. 오늘날은 침례받은 이방인들이 참 많아요. 그들은 겉으로 침례받은 것만을 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생각하고 있으니 그들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어요? 이 뭔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사생자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을 금하셨다고 하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그 모두가 다 영적이면 사생자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중생한 자만이 서자에서 적자로,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 매우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거듭났는지 여부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믿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매우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아무리 많은 예식을 행하고 아무리 많은 교회의 그 여러 일에 동참하고 아무리 많은 예배 시간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고백되지 아니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생아가 되고 마는 겁니다. 23장 3절 4절을 볼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랬어요. 고고학자들은 암몬족속과 모압족속이 더할 수 없이 가증한 우상 숭배자들이었다, 이런 사실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내었어요. 그래서 이 두 민족은 지금까지도 그 삶의 유적지에서 수많은 그 바알 신상 이런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렇게 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거짓 신을 숭배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짓 종교를 구별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지요. 그의 열매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렸습니다. 말씀에는 목동 제1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0: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은혜의 동산.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동산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할 때 영혼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이 더욱 풍요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지금은 우리나라가 상당히 잘 살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요즘에는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이렇게 즐기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선수들이 운동을 할 때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했어요. 이거 아니면 나는 안 된다. 어떻게 해서라도 난 이걸 해야 된다 하면서 정말 배고픈 사람이 이제 그 하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운동에 임했는데 요즘은 그냥 이제 즐기면서 하죠. 근데 그 모습이 또 참 보기가 좋습니다. 근데 우리 선수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가 잘 사니까 그렇게 한 거죠. 잘 사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정말 어렵고 배고플 때는 헝그리 정신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니까 이제는 여유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느긋한 마음으로 하기도 하고 하기는 즐기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보기가 좋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올림픽에서 최초로 금메달을 받은 선수는 여러분 누군 줄 아십니까? 예, 손기정 선수입니다. 1936년도에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가 마라톤 분야에서 금메달을 땄지요. 근데 그때 우리 손기정 선수가 시상대에 올라가서 이렇게 금메달을 받고 사진 찍은 그 모습을 보면 손기정 선수가 별로 기뻐하는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고개가 아래로 가 있습니다. 그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손기정 선수입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서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동메달 받은 분인데 저분도 한국 사람이에요. 남승용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금메달도 우리나라 사람이 받았고 그 다음에 동메달도 우리나라 사람이 받았어요. 근데 가슴에 어느 나라 국기가 걸려 있습니까? 일본 국기가 달려있죠. 왜 저 두 분이 여러분 저 기쁜 날 얼마나 행복한 날이에요? 금메달 따고 동메달 딴 그런 날인데 고개가 숙여져 있죠. 왜 고개가 숙여져 있을까요? 메달을 딴 기쁨보다도 나라를 잃은 슬픔이 더 컸기 때문에 저분들이 저렇게 죄 지은 사람처럼 저 시상대 위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런 것이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의 슬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생하고 곧 고난당한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 노역을 위해서 끌려갔고 그리고 10대, 20대의 젊은 여자들은 일본군의 성놀이개로 또 끌려갔습니다. 얼마 전에 귀향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그 성놀이개로 끌려간 조선의 이제 딸들의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또 지금 극장에서 상영하고 있는 영화 중에 덕혜옹주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고종의 딸 덕혜옹주에 대한 이야기인데 참 그런 영화들을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고통과 고난을 당했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3년 뒤인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됩니다. 그런데 2년도 채 안 되어서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일어나죠. 그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삽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6.25 전쟁이 끝난 지 63년밖에 안 됐어요. 63년 만에 폐허해서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복 71주년을 맞이하면서 그리고 건국 18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깊이 감사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은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를 회상하는 시입니다. 인류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고난 많이 당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치하에서 36년간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옮겨와서는 수시로 이웃나라 사람들에게 짓밟혔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86년에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지요. 그리고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가서는 70년 동안 또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그리스에 짓밟히고 로마에게 짓밟히고 그러다가 AD 70년에 이스라엘은 또 로마에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이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지요. 날 없는 그런 민족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중에는 여러분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1948년 5월 15일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고토에 다시 나라를 세웠지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막강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만만하게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여러 면에서 참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고난 많이 당한 것도 비슷하고 짧은 기간 안에 잘 사는 나라가 된 것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다시 돌아온 뒤에 그 시절을 회상하면서 누군가가 이제 쓴 시입니다. 자,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 말하는 시온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시온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어디서 울었습니까?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국을 생각하면서 울었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바벨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을 즐겁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에 슬픔이 있는데 어떻게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더군다나 그들이 요구하는 노래는 시온의 노래예요. 시온의 노래를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시온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뜻하지요. 바벨론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노래가 듣고 싶어서 그 노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롱하기 위해서 그 노래를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면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있기는 뭐가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너희들이 이곳까지 끌려오냐? 그러면서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사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이방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조롱을 들어야 하니까 노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두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죠. 5절 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지만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만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수금 연주하는 법을 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달라붙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예루살렘을 잊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최고의 기쁨이요 즐거움인 것도 여기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야말로 그들의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이다. 그러한 뜻이죠. 그러니까 이 시를 쓴 분이 믿음이 참 좋은 분 같습니다. 어쩌면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 섬기고 주님 찬양하는 이 일이 이 시인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이다 하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7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에돔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 그래요?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들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는 형제 국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고약하게 굴었던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 때도 우리나라 사람이면서 일본 순사 밑에서 앞잡이 노릇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못되게 굴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에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8절 9절 또 보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멸망할 딸 바벨로나, 네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직까지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벗어났지만 아직까지 바벨론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멸망할 딸 바벨론아, 그러면서 바벨론에 대한 저주를 하지요.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아기들을 땅에다가 패대기 치고 또 임신한 여자들의 배를 갈라서 아기를 꺼내고 잔인하게 죽이고 정말 못된 짓을 많이

국민들에게는 얼마나 더 못된 짓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울었다고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바벨론 여러 강변에서 그들이 울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강변의 눈물입니다. 제목이 참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해도 오늘 제목을 기가 막히게 지은 것 같아요. 강변의 눈물. 그게 제가 자랑하려고 어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내 설교 제목이 뭔지 알아? 설교 제목이 강변의 눈물이야. 그렇게 얘기했더니 강변호사의 눈물? 그러더라고요. 여기 말하는 강변은 강변호사가 아니라 강가를 말하는 거죠. 우리 집사람이 아마 저를 즐겁게 해주려고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TV 드라마를 좀 보더니 그렇게 된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텔레비 별로 안 봅니다. 제가 드라마를 좀 보죠. 네. 내일 제 스토리가 또 하는 날입니다. 월화 드라마. 근데 여러분 어쨌든 오늘 설교 제목이 강변의 눈물이에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유행했던 노래 중에 Rivers of Babylon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1978년도에 보니 엠이라고 하는 그룹이 발표한 노래입니다. 1978년도에 이 노래가 나오고 제가 1979년도에 대학을 들어갔으니까 제가 대학 다니면서 하여간에 참 많이 들었어요. 뭐 내가 듣고 싶어서 들은 건 아닌데 캠퍼스에 이렇게 걸어 다니면 그 이제 학교에 아니 학교에 여기저기 이제 음악이 나오잖아요. 주로 많이 나오는 노래가 이 노래였어요. Rivers of Babylon. 그런데 이 노래 가사가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 137편 이 말씀이 그 노래의 가사입니다. 굉장히 경쾌한 노래고 이 노래 맞춰가지고 디스코도 많이 추고 하던 그런 노래예요. 댄스하고 이제 그런 노래인데 사실은 이 노래가 슬픈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이런 가사인지 모르셨죠? 저도 옛날에는 몰랐어요. By the rivers of Babylon 여기까지는 귀에 들어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니까 이 노래가 바로 시편 137편에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만든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벨론 강변에서 참 많이 울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참 많이 울었는데 일제시대 때 어디서 많이 울은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강변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어떤 강변에서 울었느냐? 두만 강변에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활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두만강을 건너 만주로 갔습니다. 그래서 두만강은 이별의 장소였습니다. 부부가 헤어지면서 부둥켜 안고 두만강가에서 울었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 헤어지면서 두만강가에서 울었습니다. 그래서 두만강가는 늘 눈물로 젖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눈물 젖은 두만강입니다.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이시우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유랑악단에 있던 분이에요. 그래서 일제시대 때 만주 쪽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공연하고 그렇게 하다가 두만강변에 그 여관에서 이제 여장을 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밤에 자려고 하는데 어느 여인의 통곡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영보니까 그 다음날 이제 알아보니까 이 여자의 남편이 독립운동을 하는 분인데 두만강을 건너가서 소식이 끊겼는데 이제 계속 남편을 찾아다니다가 그 여관에 와서 자기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 놓아 울고 통곡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청년 작곡가 이슈가 이제 노래를 만든 것이 눈물 젖은 두만강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독립운동을 하다가 죽은 남편을 그리는 한 여인의 슬픔이기도 하지만 나라 잃은 백성의 슬픔을 또 잘 표현하는 그런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떠나간 님이 그리울 때도 눈물 젖은 두만강을 노래하고 조국이 그리울 때도 눈물 젖은 두만강을 노래하는 것이죠. 이거는 굳이 안 보여줘도 되겠죠? 이 노래 틀어주면 젓가락 두들길 분들이 여러분 계실 것 같아서 이거는 제가 안 보여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해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0: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이런 이런 복을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런 이런 저주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6절 37절입니다. 신명기 28장 36절 3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그 다음에 47절부터 51절 보겠습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네가 추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곧 여호와께서 멀리 땅끝에서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요 그 용모가 흉악한 민족이라. 노인을 보살피지 아니하며 유아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의 소산을 먹어 마침내 너를 멸망시키며 또 곡식이나 포도주나 기름이나 소의 새끼나 양의 새끼를 너를 위하여 남기지 아니하고 마침내 너를 멸절시키리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를 멸절시키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다가 바벨론 제국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나라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잘 섬겨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만큼이라도 살게 된 것이 저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신 줄 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대한민국 여기저기에서 수많은 교회에서 지금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신실한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 주신 것입니다. 김이 독립 선언문에 서명한 33인의 민족 대표 중에서 여러분 16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원래 여러분 기도로 시작된 나라입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 국회가 열렸을 때 의장을 맡았던 이승만 박사가 이윤영 의원에게 기도하고 시작하자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제헌 국회 속기록에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에 기록된 대로 한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임시의장이 이승만 박사였어요.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테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간단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윤영 의원은 감리교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에게 기도를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윤영 의원이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모든 의원들이 다 기립했습니다. 그리고 이윤영 의원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을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사 하나님은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시므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현시하신 것으로 믿나이다. 현시라는 말은 이제 나타내 보였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시여, 남북이 둘로 갈려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신원이라는 말은 가슴에 맺힌 원한을 풀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원컨대 우리 조선 독립과 함께 남북 통일을 주시옵고 또한 민생의 복락과 아울러 세계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저희들은 성스럽게 택함을 입어 글자 그대로 민족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하오나 우리들의 책임이 중차대한 것을 저희들은 느끼고 우리 자신이 진실로 무력한 것을 생각할 때 지와 인과 용과 모든 덕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이러한 요소를 저희들이 간구하나이다. 조금 건너뛰어서 하나님이 이 회의를 사회하시는 의장으로부터 모든 의원 일동에게 건강을 주시옵고 또한 양심의 정의와 위신을 가지고 이 업무를 완수하게 도와주시옵기를 기도하나이다. 역사의 첫걸음을 걷는 오늘 우리의 환희와 우리의 감격에 넘치는 이 민족적 기쁨을 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감사를 올리나이다.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나이다. 아멘. 이윤영 의원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기도로 시작된 나라예요. 또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는 어떤 가사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로 시작되었죠. 애국가 가사에도 하나님께 복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복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기도로 시작된 나라가 몇이나 있겠어요? 국가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나라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복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인도의 시성 타고로가 1929년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 간단한 시를 썼습니다. 일찍이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의 하나인 코리아,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밝은 빛이 되리라. 우리나라가 여러분 이 시에 나오는 내용처럼 동방의 밝은 빛이 되었습니다. 이 밝은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더 밝게 빛나도록 여러분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고 더 열심히 복음 전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더 많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는 새삼침례교회 강효민 목사님의 은혜의 동산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 구원받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상담을 원하는 분들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라며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은혜의 동산에 많은 청취 바랍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서도 가족과 친구들에게 전도해야지라는 마음을 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처럼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시간 전도하는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지금 청취하고 계신 BBN 방송을 소개하는 겁니다. BBN 방송은 복음주의 말씀과 선별된 찬양을 24시간 전하면서도 광고가 없는 선교 복음 방송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곳이 바로 저희 BBN 방송인데요. 이제 여러분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친구들에게도 구원의 기쁨을 저희 BBN 방송에서 직접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BBN 방송 홈페이지에서 라디오 방송 밑에 있는 전도 도구로 가시면 친구에게 BBN 알리기가 있는데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지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자세한 안내를 원하는 분은 이메일 korean@bbnmedia.org로 문의하시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찬양 시간에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BBN 방송 사역을 후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들과 함께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의심이 가거나 확신이 서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희들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구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담 없이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기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BBN 한국어 방송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을 전합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성전을 더럽혔다고 예수를 증거한다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요. 그런데요, 유대인 40명이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것을 바울의 그 조카가 알려주니까 바울이 그걸 천부장이 알려주죠. 그래서 천부장이 이 바울을 완벽하게 보호해요. 창병, 마병, 뭐 보병을 완전 죄인 하나로 호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배경이 이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왔다고 그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1: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언약을 따라서. 오늘 들으실 말씀의 제목은 회칠한 무덤, 그 전반부 말씀입니다.
2: 마태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이 되죠. 지난주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이 하지만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 이건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사람이 겉으로는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채 해도 그 속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다라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존경받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이들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고 할 만큼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100점이에요. 여러분, 요즘 뭐 무슨 경연대 이런 거 보면, 노래할 때 보면 100점이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슈퍼스타 K 맞아요? 그 꼬마들이 나오고 노래가 1등 한 애들 한 번씩 100점이 나와요. 원래 예술 점수는 100점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술은 완전함이 없거든요. 99점까지는 줘요. 그런데 100점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잘했으면 100점을 줬겠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100점짜리예요. 정말 100점짜리, 그러니까 자기도 그렇게 인정해요. 100점이라고. 백성들도 인정해요. 와, 당신은 정말 100점짜리 신앙인이군요. 이러니까 옛날에 만점 성도 만들기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한테 와서요. 뭐냐면, 만점 성도 만들기. 그 1년 동안 통장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1년 동안 통장을. 그러면 주일 52주죠. 그 다음에 주일 52주, 그 다음에 오전, 오후, 수요일, 금요일, 새벽기도, 그 다음에 헌금, 전도, 이것까지 다 점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총점 1년 동안 하면 만점이 나오는 거죠. 통장 하나 나눠드릴까요? 예. 네.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몇 점이에요? 아, 나는 99,995점밖에 안 됐어요. 아, 당신은 5점 부족하군요. 이렇게 서열을 화해서 점수를 하더라고요. 그럼 전도는 어떻게, 헌금이야 해수로 정하면 되겠지만, 전도는 어떻게 전하면 될까요, 점수를? 1년에 한 명. 이런 많아요, 1년에 한 명인데? 1년에 한 명 하면 배가 돼요. 50명이 1년에 한 명씩 하면 그 다음 100명. 100명이 한 명씩 하면 200명. 좋은 프로그램 맞죠? 그래서 전도는 1년에 한 명씩만 합시다. 그렇게 이제 점수를 만점짜리 이렇게 통장을 만들어서 저한테 이걸 활용하면 교인들을 아주 뭐 열심을 내게 하고 교회 부흥에 도움이 됩니다 하고 프로그램 그 통장을 딱 보여. 야, 이거 사용하면 참 좋겠다. 만점 성도 만들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몇 점짜리 성도였어요? 만점짜리 성도였어요. 구제 잘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전도 산으로 바다로 다니면서 전도했단 말이에요. 그럼 지난주에 3주 전도에 맞아요? 2주 전에 3주 전도에 전도 나가, 아, 4주 전도, 미안합니다. 4주 전도였구나. 바꾸면 안 되죠. 4주 전도 전도했는데. 전도하러 갔는데, 용지호수 근처에 갔죠. 오늘 저기 젊은 부부가 애기 데리고 한 분 오셨어요. 지난주 만났는데, 서울에서 강남교회 다니셨대요. 그런데 자원을 이사 왔는데, 전도팀 만난 거예요. 그거 보고 오셨대요? 오, 귀여워.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랬잖아요. 한 명이라도 붙여주신다면, 그죠? 한 명을 붙여주신다면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지 않겠나요? 진짜로 한 명이 세 명이 왔어요, 여기까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에도 이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가서 사탕 몇 개 넣고 성경구절 몇 개 넣고 그죠? 뭐 주보 들고 가서 이렇게 명찰 들고 이 널품에 명찰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또 들을 사람 듣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삼여전도라고 했어요? 아, 미안, 사여전도에 전도 점수는 크니까 한 천점 좀 줍시다, 그죠? 만점 천점 다 줄게요. 이렇게 하면 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만점 성도 만들기. 그러니까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정말로 만점 성도였어요. 그들이 보기에 자타가 인정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 보고 뭐라 그래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가 겉으로는 거룩하고 깨끗하게 보이는데 속에는 더러운 게 가득하다는 거죠. 그게 회칠한 무덤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설교되면 회칠한 무덤이에요. 무덤에 회칠을 해놓으면 겉으로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 안에는 썩은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잖아요. 오늘 우리 예배당에 오면서 회칠 하고 왔습니까? 안 하고 왔습니까? 파운데이션. 그거 분이에요, 분. 분발 나왔단 말이에요. 전부 다 회칠 다 하고 왔어요. 남자들도 적어도 스킨 로션은 바르고 왔잖아요. 전부 회칠했어요, 저봐. 우리가 다 회칠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렇게 만점 성도, 오늘날부터 만점 성도예요. 정말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존경하고 자타가 인정하는 그 의인들을 보고 너희들은 저주받으라.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얼마나 믿겠어요 이 예수님이. 자타가 인정하는 만점 성도를 보고 너는 지옥 가야 된다. 너는 저주를 받으라. 얼마나 미움을 받겠어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고 배척을 당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 왜 이렇게 미움과 배척을 받아요? 예수님은 겉과 속이 같으니까. 극과 속이 같으니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할 수가 없는 분이세요.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죄를 지었어요.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해요. 예 할 때 아니요 하고 아니요 할 때 예 못해요. 우리는 분위기 봐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표리가 동일하세요. 표리 부동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속은 아니잖아. 너희들 속은 아니잖아. 얼마나 미움받았을까요? 미움은 곧 살인으로 연결됩니다.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결국 죽여요. 이게 표리부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다 회칠한 무덤이다. 그럼 왜 회칠한 무덤이라는 말씀을 하느냐 하면요. 유대인들은 모든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자기도 부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부정함을 면하기 위해서 회칠을 해서 무덤을 표시를 해둔 겁니다.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흩어진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한 달 걸릴 수도 있잖아요.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와서 뭐 일주일 동안 그 절기에 왔다가 성전에 제사 드리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근데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어디에 무덤이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무덤이 평도상한 무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동굴에 이렇게 묻기도 하지만 여기가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고 거리로 지나가다가 무덤에 접촉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부성함을 입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왜 와요? 거룩함을 입으려고 오잖아요. 거룩함을 입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는데 내가 오다가 중간에 부정한 것에 접촉이 되면 일주일 동안 못 들어가요, 성전에. 아니, 절기는 일주일 동안 있는데 부정함을 입으면 일주일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가요.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 일주일이 걸리니까. 그래서 부정함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덤에 해치를 해서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 때, 아, 여기는 무덤이야. 그러면 멀찍이 돌아서 이렇게 성전에 오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당시에 회칠한 무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 하신 거예요. 너희가 부정함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잘 지키지만, 그러나 너희 속에는 썩은과 더러움과 탐심이 가득하다. 서기관들은요, 과부의 재산을 삼켰어요.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건한 체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저주받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회칠한 무덤에 회칠을 하라는 것은 성경에 없는데 왜 회칠을 했을까요? 조금 말씀드렸죠? 왜 무덤에 접촉되면 부정하게 되는가? 무덤에 접촉하면 부정하게 된다는 성경 말씀이 있을까요? 예, 그건 있습니다. 민수기 19장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19장입니다. 11절부터 보십시오. 19장 11절.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제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시체에 접촉되면 어떡해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고 와야 된다는 거죠. 그가

상가집에 그릇을 뚜껑을 열어놨다. 그 물을 담아 물도 뭐예요? 더러워졌다. 자, 누구든지 66,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1회 동안 부정하라. 아니, 무덤인 줄 모르고 지나갔는데 그냥 가다가 어디 바위에 이렇게 걸터앉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뭐였어요? 이러면 이제 성전에 못 가요. 절기가 6월절 이어서 무월절이 일주일인데 일주일 동안 성전에 못 들어가요. 왜? 부정을. 그래서 무덤에 혹시 접촉되었을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 무덤인 줄 모르고 바위에 손을 댔단 말이죠. 일주일 동안 부정한데 접촉하고 부정한 채로 몰랐잖아요. 무덤인 줄 몰랐어요. 전혀.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요. 어떻게 돼요? 성전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요. 우리도 아들 하는 이유가 뭐예요? 가문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가문이 끊어지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럼 혹시 오다가 무덤에 내가 접촉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되는데 모르고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걸 문자대로 한번 받아들여 보세요. 성전에 올 때 어떻게 오겠어요? 정말 무서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 그렇다면 무덤을 표시해 두자. 그래서 성전에 막 이렇게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죠? 예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러면 무덤에 해체를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성전 종사자들 아니겠어요? 성기에는 그런 내용은 없지만 왜요? 재물을 들고 오는데 재물도 무덤에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게 되니까 그러면 성전에 와서 못 들어가잖아요. 부정하게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 무덤에 표시를 해서 성전에 많이 오도록 부정 그래야 성전에 재물을 많이 가지고 올 거 아니에요. 방금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아 설거지 준비할 때는 이 생각 안 했는데 안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해치랑 무덤을 하고 우리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나가려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사람의 뼈가 닿였던지 무덤을 만졌다면 7일 동안 부정하게 돼요.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설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의 무덤을 만진 자에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그래서 19장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드는 재료를 말해요. 이 재료는 멍에 매지 아니한 허무고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를 영 밖으로 그러니까 진 밖으로 끌고 가서 잡는 거예요. 잡아서 그걸 불을 태웁니다. 가죽하고 똥하고 몽땅 다 불을 태워요. 그리고 거기에 백향목과 우설주도 함께 넣어 불을 태우고 그걸 재로 만들어요. 그 재를 깨끗한 데 보관했다가 이렇게 부정한 자들은 이 재를 어떻게 해요? 물에 타서 우설주로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당의 사무실 이렇게 행사할 때 보면 뭐 뿌려요? 연기 뿌리고 또 뭐 뿌려요? 성수 뿌리잖아요.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성당에 들어가려면 항상 입구에 뭐가 있어요? 손 씻는 데가 있어요. 그게 딱 찍어서 이렇게 바르고 간단 말이야. 왜? 너 부정해졌잖아. 우리도 앞에 물 하나 갖다 놓을까요?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직도 가톨릭은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게 제사 의식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정한 물을 만들게 만들어져. 온전하고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백향목 우설초 함께 불에 태워서 재를 만들고 그걸 물에 뿌려서 뿌려줌으로 너는 정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죽음과 연결된 것에 접촉하면 부정하다고 그랬을까요? 제사선 사망이잖아요. 제사선 사망이에요. 그래서 죽음과 연결된 것은 죄의 영향 아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 접촉하는 것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만들어서 뿌림으로 뭘 입는 거예요? 거룩하고 깨끗한 입는 이것도 무슨 이야기겠어요 결국은? 아... 예수님께서 부정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함으로 온전한 속죄가 일어나야 되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5절 보십시오. 19장 4절. 제사장 엘라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몽땅 다 불태우는 거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설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질 것이며, 자, 이게 홍색 실까지 넣죠. 홍색 벗기하면 옷을 쳐.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이 뭐요? 속죄죄니라. 희한하죠? 속죄죄가 뭐라고요? 정결한 흠없는 암송아지의 죄를 백향목 우설초 붉은 씨를 함께 불을 태워서 그 죄를 가지고 물에 타서 뿌리면 뭐예요? 시체에 접촉이 됐을지라도 정결하게 되리라. 이게 뭐라고 그래요? 속죄죄. 아니 우리가 다섯 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죄 이런 죄가 있는데 세상에 죄를 뿌리는 이것도 무슨 제사가 돼요? 속죄죄. 속죄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을 만든 이유는 부정하게 되는 규례가 쭉 나타나죠. 그래서 정결함을 입으라.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보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날마다 씻었겠죠. 그리고 또 뭘 했을까요? 무덤에 회치를 하고 접촉되지 않게 했죠. 그렇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자기를 깨끗하게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 진저. 화 있을 진저. 너희가 해치라 무덤이라고.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더러움과 썩은 것이 가득하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고 바울이 있을 때도 성전이 파괴 안 됐거든요. 이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오면 어떤 일을 일어나는지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보십시다. 사도행전 21장 27절입니다. 그 이래가 그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하미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지금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 알아요. 예루살렘 올라가면 잡혀서 고난받을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성령 임한 자들도 예언자들도 그렇게 얘기해.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 잡혀서 죽을지도 모르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래요. 울면서 말려요. 그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고 거기서 가이사에게 상소를 함으로 로마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이방인들 몇 사람 같이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시내의 단정을 보고 또 다른 한 이방인은 그 결례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바울이 3차 전도를 통해서 아시아 지역과 아시아랑 선 지금 우리 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디옥 그 위쪽이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유럽으로 이렇게 복음을 3차에 건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이방 나라에서 바울이 복음전을 들었거든요. 유대인 해당에서 복음전을 들었단 말이에요. 가장 극렬하게 바울을 반대한 사람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바울을 보고 뭐라 했냐면 이스라엘을 비방한다. 이스라엘 백성을 비방하고 또 율법을 비방하고 또 성전에 드립했다는 거예요. 각 백성들에게 사람들의 막 각처로 다니면서 백성과 율법을 비방하고 이방인을 데리고 이 성전에 와서 성전을 드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바울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아 도우라. 이 바울이라는 이놈이 이스라엘을 비방하고 율법을 비방하더니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 성전을 뭐 했어요? 더럽혔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려 죽여야 되죠. 그래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사람들을 끌고 나서 대모를 해서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누가 출동합니까? 천부장이 출동을 해요. 소요가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바울을 잡아가서 심문을 하니까 나 로마 시민이다. 막 때리고 나 로마 시민이다 해서 말을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하고 그들에게도 말을 하죠. 히브리어도 말하고 헬라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여러분들이요 나도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고 나 가말리엘 문화예요. 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고 스데반 죽였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하여 내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죽인 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하니까 유대인들 어떻게 해요? 더 달려들어 바로 찢어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성전을 더럽혔다고 예수를 증거한다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해요. 그런데요, 유대인 40명이 바울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결의한 것을 바울의 그 조카가 알려주는가, 바울이 그걸 천부장이 알려주죠. 그래서 천부장이 이 바울을 완벽하게 보호해요. 창병, 마병, 뭐 보병을 완전 죄인 하나를 호소하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되는 그 배경이 이 장면인데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요?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왔다고 그 유대인들을 선동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 민수기의 그 법들을 예수님 당시에도 철두철미하게 지키겠나 안 지킵니까? 철두철미하게 지키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더라. 아니, 이방인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성전 자체를 뭐 해라고요? 흐려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예수 죽이겠어? 안 죽이겠어요? 죽이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에 못 박아 죽일 때 고발하는 제목, 제 목록이 뭐예요? 성전을 허는 자라고. 그래서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며칠 만에 그들의 사주를 받는 유대인, 성전을 흐는 놈이다. 저건 십자에 못 박아 없애야 된다. 십자에 못 박아 죽이소서. 십자에 못 박아 죽이소서. 왜요? 성전을 흐는 자니까. 이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무덤에 해칠까지 하면서 그래서 부정함을 잊지 않고 성전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진지.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분명하게 왜 율법과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눈에 비늘이 벗겨지지 않을까. 모세의 수건이 가려져 있으니까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유대인들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을 볼 때에 모세의 수건이 가려지지 않으면 구약을 보거나 신약을 보거나 간에 예수님이 안 보이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동일하게 유대인들처럼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경건하게 하기 위하여 이것저것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일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뭐 하는 일이 돼요? 배척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순댓국 안 드셨다면서요? 복음 듣고 바로 순댓국 드셨대요. 피채 먹지 말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피채 먹지 말라.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올 때에 그 결의한 게 이거예요.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과 음행과 피채 먹는 것을 금하자. 왜냐하면, 왜 그 얘기를 했느냐면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똑같이 주 예수 은혜 받는다고 같이 교제를 하려고 하니까 이방인들은 평소에 뭐 해요? 개고기를 먹는 거예요. 목매어 죽인 개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끔찍해서 아무리 내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 목매어 죽인 그 개고기 먹는 인간하고 뭐예요? 상종을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차이점, 이걸 화해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마련해 놓은 게 그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늘도 똑같이 율법으로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점심 우리 먹을 게 없을 건데요. 밥 먹을 게 거의 없을 거예요. 그 얘기 안 해요. 이미 베드로를 통해 보여줬잖아요. 부정한 음식 잡아먹어라. 그 부정한 먹어도 되는 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끗해져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다 깨끗해요. 더럽다고 하는 그 사람 때문에 그게 더러운 것이지 그 음식이 우리를 더럽히지 못해요. 입으로 먹는 것은 뒤로 배설돼요. 오히려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겁니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살인과 간음과 음행과 방탕과 더러움과 도둑질을 드려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사람의 입에서 들어가는 사람을 더럽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얘기할게요. 전에 애들하고 지하철 타고 가다가 뭐 이렇게 과자를 먹다가 흘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스 써먹었어요. 에, 아빠 그걸 왜 먹어? 이럴 때 제가 일부러 사람들이 들으라고,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일부러 크게 말해서요. 왜?
보험료는 기회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또, 집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똥,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면 더럽잖아요. 묻거나 하면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그래서 와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보, 사람이 다 똥통을 하나씩 차고 다닌다, 자기 몸 안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맞대요. 그래, 자기는 평생 그런 얘기 내한테 처음 들었대요. 맞죠? 여러분, 몇 시간 후에 되면 나와요. 안에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안에 다 뭐가 있어요? 아, 똥통 하나씩 차고 다니잖아, 이 안에. 근데 왜 똥을 그렇게 들었다고 자기 이건 안 들었다 그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마음에 나오는 생각과 계획이 들은 거예요. 항상 악해요. 선악과 따먹고 난 인간은요, 어떤 사건을 보든지 어떠한 판단을 하든지 뭐 대통령 선거라고 막 난리가 나는데 어떤 판단과 하든지 그것은요 전부 다 누구 중심의 선악 체계예요? 자기 중심에. 이게 선악과 따먹은 죄인이거든요. 누구 중심에 옳고 그런 거예요? 네. 프랑스가 지금 극우 프랑스도 지금 투표한다 그러더라고요. 터키도 투표한 아 터키는 이미 개헌 저지가 되어버렸어요. 터키에는 어제 뭐 세계의 창 그거 보내 잠시 보냈는데 터키에서는요 지금 집권한 대통령이 극우예요. 그래서 이슬람 전통으로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세속화를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뭐 투표 부정이 있다 그러고 하는데 약간 복잡해요. 그래서 터키의 복음이 전하는 선교사들 얘기는 지금 대통령이 오히려 실각하는 게 낫대요. 왜? 이슬람 근본주의로 돌아가니까. 그래 프랑스에는요 젊은이들이 프랑스는 자유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외국인들이 이제 들어오니까 프랑스 젊은이들이 이제 취직이 안 되니까 누구를 지지해요? 극우 정당을 지지해요. 심지어 막 나치 어떤 극우주의 같은 모습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는 희한해요. 젊은이들이 극우 정당을 지지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은요 너희 나치들 아니냐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젊은이를 보고 한국은요 어른들이 이제 보수 이제 극우를 지지하고 젊은이들은 반대하고 이제 어떤 그런 입장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정치적 판단조차도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요? 예, 우리 중심으로 옳고 그럼 우리 중심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여 그런 우리가 결정한 선이라는 것과 그런 우리가 결정한 옳음이라는 것이 주님 보실 때는 뭐예요? 악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우리는 회칠한 무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겉으로는 아무리 좋은 말 하고 이 사람이 대통령 돼야 뭐 경제가 살고 이 사람이 대통령 돼야 뭐 깨끗하고 그러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 전하세요. 예수님 여러분 대통령으로 출마했으면 표 찍겠어요 안 찍겠어요? 아무도 안 찍고 돌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세요.

0: 지금까지 언약을 따라서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에 위치한 늘푸른 교회 이장호 목사님의 말씀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늘푸른 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으신 말씀의 후반부 말씀을 전해드리시겠습니다.
1: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나누고 있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계관의 변화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세계관은 매우 근시안적인 지평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목적들은 대부분 이 세상에서의 성공 그리고 출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적 세계관은 저 무덤 너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을 바라보는 넓은 지평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너머에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과 은혜와 생명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누군가에게 다가서면 바쁘다는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 시간이 되면 교회 다닐게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생각과 달리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내일 또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죠. 내일은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불확실한 날입니다. 나중에 믿지라며 더 이상 미루지 마시고 기회가 지금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내일일은 알 수 없지만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인 내일의 삶이 천국에서 끊임없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을 드리는 유익한 자료가 저희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에 담겨 있는데요. 지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확실한 내일이 아닌 확실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여행자의 안내지도이고 비행사의 나침반이며 병사의 병기이고 그리스도인의 헌장입니다. 성경에서 낙원이 회복되고 천국이 열리며 지옥문이 닫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경의 위대한 주제이시며 우리가 잘 됨이 이 책의 설계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한국어 성경대학이 준비한 650개 이상의 강의를 공부하시면 학생 여러분께 보물을 소유하는 광산이 될 것이며 영광의 낙원이 되고 인생길에 기쁨의 강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공부하는 여러분에게 최상의 보상을 줄 것이 확실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모든 자에게는 저주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책 중의 책이며 하나님의 책입니다.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듣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천국 소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간증 드라마 사슬을 끊고 버드 이야기. 번역 김성인, 극본 윤주연, 연출 송옥석. 안녕하세요. 이 유명한 글을 남긴 시편 기자처럼 절망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 마음을 상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안위할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도 어린 시절 그와 같은 쓸쓸함을 자주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과 삶이 사슬을 끊었을 때 그는 진정한 위로자의 신 주님을 발견했답니다.
1: 네 엄마가 떠났다 버디. 네 엄마가 떠나버렸다고. 네가 학교 간 사이에 자기 애인과 살기 위해 시카고로 달아나버렸어.
2: 어떻게 애미가 돼서 제 자식을 놔두고 그렇게 가버릴 수가 있는지.
1: 집에 와 보니 쫓기만 달랑 있었어요. 나와 1대1로 마주할 용기조차 없었던 거라고요.
0: 오늘 이야기의 이 남자는 10살 때 어머니가 가족을 버리고 집을 나가버리는 일을 겪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어머니의 선택과 아들인 그의 반응이 그의 인생을 어떻게 거의 파멸까지 이르게 했는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3: 저는 대공황이던 시절에 3남매 중에 맏아들로 인디애나 포트웨인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인생의 첫 아홉 해는 평범했죠. 저희 집 근처에는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의 딸들이 집에 와서 우리를 주일학교에 데려갔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의 성함은 레아였습니다.
4: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죠? 이유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고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드리셨어요. 아무도 그분의 생명을 빼앗아간 게 아니에요. 그분이 기꺼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3: 제가 10살 때 부모님은 아이 봐주는 사람에게 우리를 맡기고 선술집으로 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가 술을 드시는 동안 어머니는 노래를 불렀죠. 그런 후 두 분은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녁 식사 때까지 집에 오지 않으시면 어머니는 우리를 보내 아버지를 찾아오라고 시키셨어요. 그럼 제가 술집마다 찾아다니며 아버지를 찾아내어 집에 오시라고 애원을 해야 했습니다. 그 후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외도를 하기 시작하셨죠. 어느 날 밤 어머니가 외출 준비를 하자 두 분은 심하게 싸웠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목을 졸랐고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싱크대에 세게 내리쳤어요. 저는 곧장 옆집으로 달려가 소리쳤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죽이려고 해요.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 일 이후 즉시 어머니는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집안의 가구들을 부수며 광분하셨고 우릴 고아원에 보내기로 결정하셨죠.
5: 너희들 짐 다 싸고 준비 다 됐니?
6: 저희 꼭 가야만 해요?
5: 우린 산전수전을 다 겪었어. 나 혼자 너희들을 키우면서 일하는 건 불가능해. 고아원은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야. 그러니 다들 그만 울어. 누가 왔나 좀 나가봐라 버드.
6: 할머니.
5: 시간 딱 맞춰 오셨네요 어머니. 저희 이제 막 떠날 참이었어요.
7: 난 네가 이렇게 하도록 그냥 못 둔다.
5: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어머니. 제가 이 많은 애들을 혼자 못 돌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7: 애들은 내가 데리고 살 수 있어.
5: 어머니 집에는 세 명의 자식과 손녀까지 있어서 지금도 이미 보아 상태라고요.
7: 내 손자들이 고아원에서 살 생각을 하면은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 애들은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리고 너도 같이 가자.
3: 총 10명인 우리 식구는 할머니에게 너무 버거운 짐이었습니다. 우린 그 집에서 약 1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주일학교에 가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레아 선생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답니다.
4: 오스왈드 씨, 제 남편과 전 아이를 가질 수 없대요. 그래서 저희가 되게 자녀들에 대한 수양 부모가 되었으면 해요.
5: 세 아이들 전부요?
4: 네.
5: 전 아이들을 포기하고 싶지가 않은데요.
4: 저희가 꼭 아이들을 법적으로 입양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저희 농장에서 그 아이들을 키우려고 해요. 그럼 애들도 지금처럼 서로 떨어져 있지 않고 다시 모일 수 있고요. 저희가 아이들의 옷을 입혀주고 학교에도 보내고 교회에도 데리고 가려고 해요.
5: 좋은 생각인 것 같군요. 왜 이런 일을 하려고 하시죠?
4: 애들이 염려돼서 그래요. 지금 오스왈드 씨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요.
5: 그럼 아이들이 친엄마 만나지 못하게 해줘요. 그 여자가 다시 이 도시로 돌아왔다지만 이미 그 여자는 애들을 버린 사람이라고요.
4: 네, 저도 이해해요.
5: 그리고 저도 매주 아이들을 만나게 해줘요.
3: 그래서 우리들은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린 인디애나 스펜서빌에 있는 한 농장에서 살았는데 그곳에서 저는 새벽에 일어나 각자에게 주어진 집안일을 하며 열심히 일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 남매들은 통학버스를 타기 위해 좁은 산길 끝까지 걸어가야 했는데 이 겨울엔 기온이 영하로 떨어졌답니다. 수양 부모님들이 잘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 세계가 끝나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4: 오늘 저녁에 다 같이 교회 가는 거 잊지 말고. 그리고 버드, 넌 세례받기로 되어 있어.
6: 네, 안 잊었어요.
4: 네가 외울 말씀은 다 외웠니?
6: 디도서 3장 5절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4: 잘했어.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은?
6: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3: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에 관해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는 제 마음이 조금도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전 여전히 어머니가 너무도 그리웠죠. 비록 매주 화요일마다 아버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전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하는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14살이 됐을 때 아버지는 재혼을 하시고 포트웨인의 임대주택단지로 이사해 들어가셨습니다. 새어머니가 데리고 온 딸이 두 명이나 있었는데도 전 아버지를 졸라 함께 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진 승낙하셨죠. 그리고 제가 16살 때 아버지는 시내 2층짜리 집을 구입하셨습니다. 전 새어머니와 그분의 딸들과 사이가 좋지 않았고 아버지는 제가 학교를 중퇴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새어머니가 저를 방으로 쫓아보낸 후 전 몰래 창밖으로 빠져나와 자전거를 타고 건너편 마을에 계신 친엄마를 찾아갔답니다.
8: 아, 버디!
9: 엄마!
8: 널 보니 너무 좋구나. 그런데 여긴 어쩐 일이니? 왜 학교에 안 갔어?
9: 아버지가 학교 그만두는 걸 허락하셨어요.
8: 네 아빠 재혼했다는 소식은 들었다.
9: 여기 온 걸 알면 아버지가 노발대발하실 거예요. 하지만 새엄마를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요. 너무 못됐어요. 자기 딸들에겐 점심으로 고기 샌드위치를 주면서 저희한테는 직접 젤리 샌드위치를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8: 그 얘기를 네 아빠에게도 했니?
9: 네. 하지만 아빠는 새엄마 편만 들어요.
8: 세상에, 어쩜.
9: 엄마, 엄마 왜 우릴 떠나셨어요?
8: 미안하다, 버드. 엄마 너를 사랑하고 날마다 너희들이 보고 싶었어. 하지만 네 아버지의 술주정은 견딜 수가 없었다. 그 사람은 술만 마시면 난봉꾼이었어.
9: 새엄마도 난봉꾼이에요. 저 여기 와서 엄마랑 같이 살아도 돼요?
8: 엄마도 재혼했어. 남편한테 물어볼게. 분명 찬성할 거야. 너도 그 사람이 마음에 들 거고.
3: 새아버지는 승낙해 주셨고 아버지도 삼남매 모두를 함께 살도록 보내주셨습니다. 전 새아버지가 좋았습니다. 그분은 낚시와 사냥하는 곳에 저를 데리고 가주셨고 운전하는 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지만 어린 시절 입은 마음의 상처는 제 성격에 손상을 주어서 문제를 자주 일으켜 경찰서에 가게 됐죠.
8: 너 정말 왜 그러니, 버드?
9: 제가 뭐 어떻다고 그러세요? 그냥 재수없게 잡힌 거라고요.
8: 너도 경찰이 하는 말 들었지? 그러다 언젠가는 교정학교에 갈 수 있다고. 그러고 싶니?
9: 아니요. 저도 교정학교에 대한 온갖 나쁜 소문들을 들어서 알아요.
8: 그렇다면 정신 좀 차려.
9: 그럼 저 해군에 입대하도록 동의 서명해 주세요.
8: 경찰도 그러라고 권하더라. 하지만 난 네가 아직 어린 것 같은데.
9: 꼭 서명해 주셔야 돼요, 엄마. 저 정말로 교정학교는 가기 싫다고요.
3: 결국 어머니는 서명해 주셨고 전 1952년 7월에 미 해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리고 일리노이 오데호에서 신병 훈련을 마쳤지만 그곳에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그때 해군들 중 한 명이 사고로 죽었는데 그때 제 자신도 언젠가는 어떤 방식으로든 죽게 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죽으면 어디로 가게 될까 의문이 들었죠. 그 배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 참모가 훈련차에 함께 탑승했습니다.
10: 예수님은 많은 시간을 배후에서 보내셨어. 그거 알아, 버드? 그분은 심지어 무리를 걷기까지 하셨어. 그러므로써 세상의 모든 요소들을 지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어. 그분은 만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만물들이 그분의 능력에 의해 한데 사로잡힐 수 있는 거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9: 예, 저도 그건 다 압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 다녔거든요.
10: 주일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해. 너는 거듭나야 한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 반드시 너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께 구원해 주시기를 구해야만 돼.
9: 저도 어렸을 때 다 했다고요.
10: 꼭 기억해. 언젠가 너는 청지기로서의 너의 삶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것을.
9: 청지기로서의 삶이라뇨?
10: 너의 인생. 곧 하나님께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너에게 주신 자원을 뜻하는 거야. 너 자신에게 물어봐.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혹은 너 자신을 위해 살고 있는지.
9: 전 할 일이 많아요.
3: 1956년에 저는 6년간 더 복무하기 위해 재입대를 했고 신형 2인승 스포츠카를 구입했습니다. 저는 새 차를 타고 장거리 여행을 떠나고 싶은 마음에 또다시 탈영을 해서 고향 집까지 차를 몰았답니다. 어머니는 노발대발하셨죠.
7: 그 차 열쇠 이리 내놔!
9: 이건 제 거예요! 제가 산 차라고요!
7: 내 말 들어! 만약 열쇠를 안 주면 내가 헌병에 신고할 거야!
3: 저는 또 군법회의를 통해 벌금의 특근을 포함해 30일간 부대 밖 출입 금지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버지니아 댐넥으로 전근되었죠. 그곳에서는 부대 근처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자주 했는데 그때 그곳에서 일하던 메리를 만나게 됐습니다. 우린 영원히 통하는 친구가 되었고 결혼을 했죠. 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얼마 후 제 세계가 무너지는 듯한 일이 있었습니다.
6: 왜 그렇게 시무룩해요, 버드?
9: 새로 발령을 받았어. 나 쿠바의 관타나모만으로 가게 됐어.
6: 카스트로가 있는 곳이요?

0: 하는 것 외에는 할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주일 밤 한 스페인식 집에 안뜰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던 중에 한 예배당 가건물에서 노래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전 클럽에서 가만히 빠져나와 그곳에 서서 찬송가 소리에 귀를 기울였죠. 가사는 들을 수 없었지만 멜로디는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레아 선생님과 교회에 갔던 기억이 떠올라 마음이 아팠답니다. 그 일 이후로 저는 주일에 교회에 가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오전 예배가 제 취향이 아니어서 저녁 예배에 다시 갔는데 바로 거기서 레이를 만나게 됐습니다.
1: 지난주 클럽에 있었을 때 당신들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2: 반가워요. 매주 와주었으면 좋겠어요.
1: 저는 교회 안 다닌 지 오래됐어요. 하지만 이 섬에서는 달리 할 일이 많지 않아서요.
2: 주님께서 형제를 이곳으로 부르신 데는 이유가 있으세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1: 저한텐 별로 해당되지 않는 말이군요.
2: 하나님께서는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1: 레이는 저를 그의 날개 아래 품어주었고 어느 날 밤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식사 후 우린 거실에 앉았고 그는 커다랗고 검은 성경책을 꺼내왔죠.
2: 제가 로마서에 있는 몇 가지 말씀을 보여줄게요, 바데. 자, 여기요. 형제가 3장 23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1: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 자, 이제 6장 23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1: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2: 네, 잘했어요. 자, 다음은 5장 8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1: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에...
2: 그리스도를 버드 형제님의 구세주로 영접하기 원해요?
1: 네. 네.
2: 성경은 말씀하세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 제가 무엇을 해야 되죠?
2: 형제님이 직접 기도하세요. 형제님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그분이 형제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여쭤보세요.
0: 저는 그가 말한 대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저를 구원해 주시기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안도감과 기쁨을 느끼며 울고 또 울었죠. 저는 매주 열리는 성경 공부에 나가서 성경 말씀을 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상사인 짐의 집에서 모임을 가졌죠.
3: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1: 우리 삶은 주님께 속해 있어요.
3: 맞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위대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가 있어.
1: 바로 그 때문에 제가 담배와 술을 끊었습니다. 주님과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싶어서요.
3: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1: 제 수양 어머니인 레아 선생님한테 답장을 받았어요. 선생님은 지난 수년간 절 위해 기도해 오셨지만 제가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밤 제 생각이 나서 잠을 이룰 수 없어서 남편분을 깨워 저를 위해 기도를 하자고 하셨다.

0: 없대요.
1: 성령님께서는 사람들을 격려하여 그런 일을 하게 하시지.
0: 바로 그날 밤 제가 구원을 받았어요.
1: 그건 분명히 주님이 하신 일이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0: 제 아내 메리도 예수님께로 나온다면 좋겠어요. 근데 아내는 제가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저보고 쿠바의 태양빛을 너무 많이 쬐서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1: 너무 낙심하지 말게.
0: 여기서 전 성경 공부에 나와 있는데 아내는 이 일에 조금 더 관여하기를 원치 않네요. 아내를 잃을까봐 두려워요.
1: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계속해서 아내를 위해 기도하게.
2: 아내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저에게 한 말이 너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에 아내는 하나님께 저를 돌봐주시도록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아내에게 구원에 대한 마음의 부담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아내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녀는 한 번도 그녀의 친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지만 마침내 하늘아버지를 만나 뵙게 된 것이죠. 제가 해군에서 전역한 후 우린 잭슨빌 지역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3: 나 오늘 크리스천 여성 오찬 모임에 갔었다, 버드.
0: 정말 잘하셨어요, 어머니.
3: 내 맞은편 자리에 누가 앉았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야.
0: 누구였는데요?
3: 그분과 그분의 남편이 4년 동안 너희 3남매를 돌봐주었다고 하더구나.
0: 레아 선생님이요?
3: 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몰랐는데 그 선생님이 내 이름을 보고 먼저 알아보셨어.
0: 선생님은 제 인생에 정말 놀라운 영향을 주셨어요.
3: 나도 왜 그런지 알 것 같다. 그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야.
2: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메리는 마침내 그녀의 친아버지를 찾았고 우린 그분 생애 마지막 5년 동안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4명의 딸을 주셨고 우린 모두 잭슨빌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주일에 성인들을 위한 성경 공부를 지도하고 있죠. 그렇게 4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오고 있는 중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알기 때문입니다.
4: 애청자 여러분, 선행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선행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이후에 뒤따르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한 번도 그리스도 예수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지금 계신 곳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0: 교회의 머리 되시며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어떻게 극락조가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성을 보여줄까요? 지금 신비한 창조의 세계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오늘의 주제는 극락조입니다. 낙원의 새는 세상에서 가장 특이하고 아름다운 새 중에 하나인데 이들이 아주 특이해서 진화론자들은 어떻게 이러한 생명체가 진화했는지 설명하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유럽인들이 이 새를 처음 본 것이 1824년이었는데 그 이전에는 유럽 깃털 장사들이 원주민으로부터 갖다파는 그 새의 가죽과 깃털로서만 이 새들이 유럽인들에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새의 가죽에 발들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인들은 이 새가 그 전생의 동안에 계속해서 날아다닌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라틴 이름은 낙원의, 발들이 없는의 의미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의 수컷은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새일 것입니다. 이것이 몸통은 짙은 밤색이고 밝은 녹색의 깃털을 가지고 있으며 42종의 이 새들은 여러 종류의 깃털 장식과 술 및 다른 장식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짝짓기 시기에는 이 새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 전부는 나뭇가지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며 공중에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나뭇가지에 거꾸로 매달려 있는 요란하게 소리 지르는 노란색 깃털술이 전부일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항상 이러한 이상한 행동과 밝은 색깔의 깃털들이 암컷들이 관심을 끌기 위함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이것은 진화론자들에 의한 이러한 특질들이 진화한다고 설명하기 위한 정당화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암컷이 수컷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컷이 암컷을 선택한다는 사실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 낙원의 새를 설명할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들의 아름다움과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님이 무한한 창조성과 기이함을 아는 믿는 자들에게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1: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와 그 권능을 증거하는 신비한 창조의 세계. 본 프로그램은 미국 크리에이션 모멘트의 허락을 받고 번역하여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께서는 korean@bbnmedia.org로 이메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성숙한 신앙, 성숙한 인격을 갖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이기도 합니다. 척 스윈돌 목사님은 성숙한 사람의 표시 중 하나는 의견이 달라도 불쾌히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교회나 소그룹에서 자기 의견이 수렴되지 않아서 화를 내는 모습이 당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지금 찬양을 들으시면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배워가는 BBN 가족들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실천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지금은 여러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BBN은 100%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어 온 순수 비영리 기독교 라디오 방송입니다. 저희는 저희 방송을 통해서 일체 성행위를 하지 않으며 라디오 프로그램 자체 매매 행위도 일체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 감동된 청취자 한 분 한 분들의 후원을 통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재정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방송 선교에 물질로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선교 후원란이 있습니다. 그곳을 클릭하고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함께 방송 선교에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사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과 동행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뒤돌아보면 세상에게 영향을 주기보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향력 있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없겠지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영향력을 미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BBN 모든 청취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자들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받는 수모, 고난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직접 동참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부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청한 ITL 카드를 담대히 전하는 것, 그리고 그 건네진 카드가 읽어지기도 전에 땅에 떨어져 그것을 다시 줍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고난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에게 사랑과 안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1: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큼 능력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그 다음날 죽기에 이르렀을 때에 교회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했겠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었고 옥에 갇혀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이 기도의 능력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기도야말로 모든 묶인 것, 모든 절망과 고통과 좌절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교회가 기도한 후에 베드로는 그 모든 처한 환경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당신의 기도가 당신의 삶을 그리고 당신의 가족과 이웃의 삶을 모든 얽매이는 것들로부터 자유케 할 줄로 믿습니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그사로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구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0: 부활의 생명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주의 어린이 친구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2: 우리 친구들, 음식을 먹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그래요.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을까요?
3: 아니요.
2: 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자, 이제 함께 말씀 들어요. 쉿.

그 웅장함을 상상해 보세요. 색깔들, 음악, 열광. 수십억이 넘는 천사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께서 돌아오고 계셔. 그런데 모습이 달라지셨을 거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분께서 영원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계실 거래. 하늘 도성에 정적이 감돌았어요. 갑자기 엄청난 나팔 소리와 함께 침묵이 깨지고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오, 너희 문들아, 고개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들리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누가 영광의 왕이신가? 힘있고 강한 여호와, 전쟁에 강한 여호와시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여호와, 그분이 영광의 왕이시다. 하늘에 떠나갈 듯한 찬양과 함께 문들이 활짝 열리자 승리자이고 어린 양이며 전쟁의 상처를 입은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들어오고 계세요. 예수님은 경배하는 군중들 사이로 걸어서 아버지의 보좌까지 나오셔서 돌아서서는 값주고 산 아람의 자손들을 대면하시고 앉으시네요. 사명이 완수되었어요. 이후에 하늘의 시민들은 사랑하는 왕께 이 새 노래로 노래해요. 주는 합당하십니다. 이는 주께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나라들로부터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구속해 드리셨고, 그리고는 천사들이 그 보좌를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해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아담의 자손들 대부분이 죄와 죽음으로 저주받은 사탄의 왕국에 사로잡혀 있어요. 하지만 자유롭게 풀려날 수 있어요. 주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셔서 결정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세상은 헛된 추구와 거짓 종교들로 분주하지만 이러한 때에 영광의 왕께서 이 땅에 돌아오실 거예요. 천한 당나귀를 타시지도 않고 모욕을 당하시거나 가시관을 쓰시지도 않으실 거예요. 부활하신 왕께서 요한이 그 미래의 날을 미리 엿볼 수 있게 해주셨어요. 나는 하늘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흰 말이 있고 그 위에 탄 사람이 있는데 그의 이름은 충성과 진실입니다. 그는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이 있으며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가 희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의 왕, 주의 주라는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왕께서 돌아오실 때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음성이 날 거예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하실 것이다.

왕의 원수들은 그분 앞에서 사라져버릴 거예요. 왕께서 사탄을 결박한 다음 이 지쳐버린 세상에게 의로운 나라가 어떤 것인지 보여주실 거예요. 그때가 이 땅의 최고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날이 오면 여호와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시며 오직 여호와만 홀로 주가 되실 것이다. 오직 한 분이신 그분의 이름만이 섬김 받으실 것이다. 심판의 날에 주 예수님께서 심판자가 되실 거예요. 왕의 자리는 활활 타는 불꽃이고 왕의 자리에 바퀴는 타는 불이었습니다. 그 앞에서 거센 불이 강처럼 흘러나왔습니다. 그 앞에서 심부름하는 사람들이 천천명이요 섬기는 사람들이 만만명이었습니다. 심판이 시작되면서 책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사탄과 그의 어둠의 왕국은 불타는 유황 못에 던져질 거예요. 결국 뱀의 머리는 영원히 부서져 버릴 거예요.

빛의 왕국의 시민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더 이상 죽음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나 우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을 것이다. 결국 왕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기도가 영원히 이루어질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인가요? 여러분은 영광의 왕께 엎드려 절한 적이 있나요?

0: 주의 어린이 친구들,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때요?
1: 좋아요! 예수님 최고예요!
0: 맞아요. 우리 예수님이 최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어렵거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주의 어린이 또 만나요!
1: 네!

어린이 친구 여러분들 중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 친구들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아프든지 건강하든지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은 어른들보다도 시간적인 여유와 기회가 더 많이 남아있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며 과학자 혹은 의사나 운동선수가 되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BBN 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멋진 친구들이 꼭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친구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고 있습니까? 아마 몇몇 친구들은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만화, 영화 보는 것을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답니다. 그리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는 친구들을 하나님은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매주 그리고 매일 매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멋진 친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어떤 때는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도 가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100세까지 기다렸는데 그제야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아, 오래 기다렸죠? 비행기 환승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분이 천둥 번개로 지연된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18시간이나 기다렸다고 합니다. 마침내 인내와 끈기를 보인 보람이 있었대요. 목적지로 비행하면서 중요한 업무 회의의 시간에 맞춰 도착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비행기를 탄 유일한 승객이었답니다. 다른 승객들은 모두 포기하거나 다른 항공편으로 바꿔갔는데 승무원들은 이분이 원하는 음식은 무엇이든지 가져다 줬대요. 그리고 이분이 말하기를 물론 저는 앞좌석에 앉았습니다. 당연하죠. 앞좌석은 1등석이죠. 비행기 전체를 저 혼자 사용했으니까요.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이런 일은 늘 있는 건 아니죠. 그분에게는 기다린 보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분명히 기다리다 지칠 수 있는 일을 잘 견뎌냈습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으로 불렀던 시절에는 하나님은 그가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75세였는데 그때 아브라함에게 단 한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모든 민족의 축복이 된다고 했는데 상속자 아들도 없어요.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을까요? 때로 아브라함의 기다림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자기들 나름대로 도우려고 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히브리 저자는 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송했어요. 기다리는 것은 참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기다리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내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는 것은 언제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것은 지금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안식하면서 인내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면서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누구와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지금의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평안한 삶, 그리고 남이 보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는다면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0: 부활과 영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바꾸는 일보다 속사람을 바꾸는 일을 더 기뻐하십니다. 말씀으로 새롭게는 그런 우리의 속사람을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시간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이 시간에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는 비전을 가지고 남가주 새누리교회를 담임하시는 박성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한 말씀 들으시는 가운데 청취 여러분들의 마음이 날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1: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습니까?
2: 아멘.
1: 아멘. 평범한 것 같지만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진리입니다. 사실상 성경의 첫 구절인 창세기 1장 1절이 이것을 선포하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 말로 일곱 개의 단어로 구성된 짧은 구절이긴 합니다만은 흔히 이것을 성경의 대전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전제가 무너지면 성경 전체 메시지가 다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소중한 것이 창조의 사건이긴 합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창조 후에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주 만물이 그냥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질서 있게 바르게 운행되도록 원리를 가지고 다스리십니다. 이와 같은 원리들 속에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물리학적인 법칙들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가장 잘 아는 원리 하나가 들어있습니다. 그 원리가 추수의 원리입니다. 무엇을 심어야만 거둔다는 원리이죠. 심지 않고 거두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 나쁜 것을 심었는데 좋은 것을 거두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밝힌 것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심지 않고도 거두려고 하는 케이스를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악한 것을 심고 좋은 열매를 거두려고 시도하는 케이스도 있죠. 정치가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고 사업가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시도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연 원리를 거스릴 뿐만 아니라 요행을 바라는 기복 사상의 전형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SNS상의 화제가 되었던 시어머니와 며느리 시리즈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후편이 나왔어요. 지난 구정 때 맏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어머니 그동안 명절 때마다 시댁을 찾아가서 문 안 드리고 명절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그런 것 좀 그만했으면 합니다. 모처럼 연휴에 우리도 우리들 시간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연휴에는 저희 가족 모두가 몰디브로 여행을 가니까 그리하십시오. 그리고 어머니 통장에 10만 원 입금해 놓았으니 명절 준비에 쓰세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것을 본 한국의 많은 며느리들이 육회라고 그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못한 이야기를 맏며느리가 대신해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어머니가 답을 보냈습니다. 참 잘 생각했다. 여행 잘 다녀오려면 그런데 지난번 교통사고 났을 때 받았던 보상금 60억 원이 나왔는데 이번 구정 때 자식들 오면 나눠주려고 했는데 할 수 없구나. 내들만 빼고 둘째 셋째와 나눠야 되겠구나. 이 메시지를 본 시어머니들이 통쾌라고 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후편이 있습니다. 이 시어머니의 문자를 받은 맏며느리가 얼른 답을 보내왔어요. 어머니 제가 친정어머니께 보낸 메시지가 잘못 갔네요. 친정에는 몰디브로 여행한다고 하고서 연휴 내내 시댁에서 있으려고 했거든요. 항상 딸처럼 아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PS하고 오늘은 어머님께 엄마라고 부르고 싶네요. 엄마 사랑해요. 그제가 시어머니가 답을 보내왔습니다. 사랑하는 며느라 엄마라고 불러줘서 너무 고마운데 이걸 어떡하냐. 내가 눈이 나빠서 만원이라고 쓴다는 것을 억원이라고 적었구나. 보상금 60만원 나오면 이번에 너희 세 식구 나눠줄 테니까 얼른 와서 명절상을 차려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본 한국 국민 전체가 깨소금이라고 댓글을 달았다는 글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좋은 것을 심어야지 좋은 것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얌체 같은 말을 심어놓고 득담을 어떻게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본인은 이기적으로 몸을 도사리면서 상대방이 축복해주기를 기다린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인생에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소원한다면 먼저 아름다운 씨, 좋은 씨앗을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축복된 씨앗을 뿌리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 삶도 복을 받지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한평생이라고 하는 인생 여정을 주셨습니다. 이 인생 여정 가운데 무엇을 뿌리며 무엇을 거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열매도 결정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된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할 때에 한 번을 살아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실 영광된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계속적인 교훈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우리 부활의 실제적 형체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시면은 바울 당시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에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던졌던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즉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메커니즘을 통해서 부활이 일어나냐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들이 부활한다면 도대체 그들의 몸은 어떤 종류의 몸이냐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믿음의 세계를 물리적 원리로 설명해 달라고 하는 잘못된 요청입니다. 어떤 주석가의 표현을 빌리면 indescribable한 묘사할 수 없는 믿음의 세계를 describe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he Message Bible을 보게 되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Give me a diagram. 이 부활의 메커니즘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그려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accept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와 같은 그들의 질문에 대해서 36절을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여 그래서 You fool.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초점을 빗나갔기 때문에 적절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먼저 선포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부활의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을 보게 되면 어리석은 자여 내가 씨 뿌린 자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형체를 주시느니라. 여기 보게 되면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밭에 무엇을 뿌립니까? 씨를 뿌리죠. 알맹이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이 바디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장래의 형체라고 한 것은 장차 만들어지게 될 바디를 말합니다. 그래서 they do not plant the body but just the seed. 씨앗 자체를 뿌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리씨를 뿌리지 보리단을 뿌리진 않잖아요. 사과나무에 씨를 뿌리지 나무를 심진 않잖아요. 근데 이와 같이 씨를 뿌리고 나면 시간이 지나고 나면 38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이 그 뜻대로 뿌려진 씨앗에 맞는 형체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컨대 보리씨를 뿌리면 보리단이 만들어지게 되고 사과씨를 뿌리게 되면 궁극적으로 사과나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씨앗을 뿌려서 열매까지 가는 단계입니다. 이 과정을 윌리엄 바클레이가 단과 같이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한 걸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씨가 뿌려져서 열매 맺는 과정을 세 단계로 설명을 했는데요. 첫 번째 단계가 dissolution, 이 분해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면 보통 죽는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분해되는 것입니다. 씨앗이 깨어져서 이 분해되는 과정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오게 되죠. 이와 같은 에너지가 나오게 되면 두 번째 단계가 difference. 이 에너지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면서 식물이 자라나죠. 그래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자라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어나는 과정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처음 뿌렸던 씨앗과는 다른 형체이기 때문에 difference, 다른 모양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로 이와 같이 다른 모양을 가졌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이 맺는 씨앗은 처음 뿌렸던 것과 똑같은 씨를 맺어요. The same seed. 이게 자연의 과정 속에 일어나고 있는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자라는 과정에서는 different한 바디가 생겼지만 궁극적으로 맺게 되는 것은 the same seed. 똑같은 씨를 다시 맺는 것. 사도 바울은 부활을 이와 같은 원리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땅에 몸이 들어가게 되죠. 자, 사람의 몸이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말하면은 분해되는 것입니다. Dissolution의 스테이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Dissolution by Death. 우리가 죽은 후에 장사를 지내게 되면 우리 몸이 분해됩니다. 어떤 분들은 크리스천들이 화장하는 거 안 되지 않느냐, 매장을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계시지만 그건 사실은 조금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화장하는 것이나 매장하는 것이나 결과는 똑같아요. 다만 분해되는 속도가 다를 뿐이지, 화장하면 즉시 분해가 되고 매장하면 시간이 걸리는 것뿐이지 디솔루션 되는 것은 똑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이 우리의 몸이 디솔루션 되어지면 그 다음 죽은 후에 다른 형태의 몸으로 부활합니다. 이걸 difference, 그래서 changed by resurrection, 이 죽은 후에 다른 형태의 몸을 가지고 부활하는데 이 몸을 성경은 영광된 몸이다, 영화로운 몸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부활한 이 몸은 처음 우리가 가졌던 몸하고는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still the same person, 바로 우리 자신이 바로 그 동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과정이 오늘 바울이 설명하는 부활의 메커니즘이에요. 어떻게 씨앗의 케이스든 사람의 케이스든 어떻게 이와 같은 사이클이 가능한가,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씨앗에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고 변화하는 것이고, 우리에게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몸은 썩어지지만 다시 부활의 영광된 몸으로 갈아입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여러분은 안 죽어요. 예수 믿은 분들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Eternal life. 이것은 영원히 산다는 뜻이기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죽는 게 아니라 나의 모습은 처음부터 똑같은 나 자신인데 옷만 갈아입는 거예요. 과거에 살 때는 썩을 몸을 입고 있다가, 썩어질 옷을 입고 있다가 육신의 옷이죠. 그 다음 죽은 후에 그것이 디솔루션 되고 다시 입게 될 때는 영화로운 새 옷을 갈아입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메커니즘. 쉽게 표현하면 제가 아무리 옷을 바꿔 입어도 스틸 박성근은 박성근이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만일 나중에 부활의 영광된 몸을 다시 갈아입는다면 아마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보다는 훨씬 더 완전한 옷, 더 좋은 옷을 입을 거예요. 솔직히 지금은 제가 머리도 좀 빠지고 얼굴도 상해가지고 더구나 이빨도 이렇게 튀어나와서 뽀덩이가 있고 이렇게 좀 못생겼지만 제가 부활할 때는 이렇지 않을 거예요. 아마 20대 초반에 30대의 전성기 모습으로, 과학에는 저도 괜찮았거든요. 진짜 괜찮았는데 지금 이렇게 폭삭 사갔지만 말이죠. 부활할 때는 진짜 제가 가장 아름다웠던 아이디얼한 전성기 모습으로.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 지금 뭐 내 몸이 어떻다 그러지만 부활할 때는 28 청춘의 아름다움으로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이게 부활의 메커니즘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이해가 되시나요? 옛날에 우리 수학 선생님들이 저에게 늘 했던 말씀이 있죠. 이해가 안 되면 외우라고. 그래서 이해가 안 가시면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의 메커니즘이 다 납득이 안 가도 믿으시게 되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알게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의 세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록 우리의 현재적 삶은 미약하고 쇠약하고 후폐되어져 갈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부활의 영광은 완전한 몸을 입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된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어제들의 삶이 아무리 나약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위대한 부활의 영광이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도 이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바른 삶을 추구해야만 부활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이 땅 가운데서도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인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 기회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왕 사는 것, 부활의 영광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최상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에 합당한 가장 귀한 열매를 맺으며 달려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이 십분임의 비유를 통해서 영광된 열매를 맺는데 꼭 필요한 세 가지 원리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를 바로 알아야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리가 파종의 원리입니다. 씨를 뿌리는 원리죠. 그래서 principle of sowing, 씨를 뿌리는 원리,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지 바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36절을 다시 보시면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아니하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랬어요. 여러분 씨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뿌려지고 땅에 심겨져서 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지는 과정을 거쳐야만 열매가 맺히게 되고 자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귀한 소중한 열매들을 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 이것이 파종의 원리입니다. 아시는 대로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작은 것이죠. 작은 것이 씨앗입니다. 그런데 그 씨앗 속에는 엄청난 잠재력이 내재되어져 있습니다. 그 씨앗 속에는 장차 거기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전 과정이 그 작은 씨앗 속에 마치 프로그램처럼 다 입력이 돼 있어요. 이것을 과학자들은 DNA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DNA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모든 유기체 안에 있는 유전적 정보를 담고 있는 실모양의 핵산사슬을 DNA라고 부릅니다. 이게 두 가지 이중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DNA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이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1869년도에 프레드리히 미쇼라고 하는 이 스위스 생물학자를 처음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중 나선 구조를 발견을 하고 이걸 실제로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한 사람은 1953년도에 제임스 듀이 왓슨이라는 분이 이것을 알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해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이론에 의하면 우리 몸 안에는 100조 개가 넘는 세포가 있대요. 어마어마한 양의 세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 세포 안에 말려있는 이중 나선 구조의 DNA가 있는데요. 이 DNA가 장차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어요. 몇십 년 뒤에 일어날 모든 것까지도 다 정보가 입력돼 있어서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씩 하나씩 그게 다 디벨롭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도 하나님 안 믿는다는 게 이해가 돼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게 진짜 기적 같아요.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어요? 이와 같이 인간의 구조가 되어 있고 이 모든 메커니즘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하고 자라는 이 모든 과정, 이건 절대로 우연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씨앗 속에 이처럼 엄청난 포텐셜이 들어있을지라도 이 씨앗이 땅에 뿌려지지 않으면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포텐셜을 가지고 살면서도 이걸 그냥 손에 붙잡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재능이 아무리 뛰어나고 우리가 가진 학식이 아무리 탁월해도 여러분 이것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움켜잡고 가만히 갖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이것을 뿌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위해서 투자하고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

보는 것 같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라고 그렇게 어드바이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그 인쇄소를 인수하지 않고 1년을 그냥 보내더니 그 다음에 차서 또 물었어요. 저걸 인수해도 괜찮겠냐고. 프랭클린이 괜찮으니까 해보라 그랬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 청년이 투자를 안고 매년 한 번씩 찾아와서 5년 동안을 그렇게 질문만 던졌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이 청년이 그만 병이 들어서 드러눕는 바람에 가진 거 다 날려버리고 그 인쇄소 인수하는 것을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보았던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겼던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자신을 투자할 최소한의 용기도 없는 사람은 인생의 꿈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을 했어요. 정말 나에게 주어진 것을 투자하고 사용할 용기가 없는 사람은 어떠한 꿈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든지 재능이든지 기술이든지 학식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차원의 능력이든지 이걸 여러분이 뿌리고 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되리라 그랬어요. 세상에 흘러가는 강물 위에 떡을 던지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 떡을 던지면 떠내려가는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데 세상에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말씀 속에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인생관이 들어있어요. 나의 떡은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먹어야 될 떡임에도 불구하고 흘러가는 강물에 던지는 것은 자기가 먹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비록 지금 먹지 못하지만 이 떡을 강물에 던지게 되면 강가에 있던 어느 누군가가 먹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러면은 언제인가 그 혜택이 자신에게도 돌아올 수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반대급부를 생각하지 않고 즉시 나에게 돌아온 이익을 따지지 않고 기꺼이 삶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삶을 그들은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크리스천 삶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너무 따지고 이해타산을 따지게 되면 여러분 삶을 투자할 수가 없어. 정말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기꺼이 던질 수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생명의 열매도 맺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열매도 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영광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파종의 원리, principle of sowing, 씨를 뿌리는 원리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응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principle of restitution, restitution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준다, 다시 보상해 준다 그런 뜻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뿌린 만큼 거둔다는 원리가 바로 보응의 원리입니다. 38절에서 4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즉 씨를 뿌리는 것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될 바디, 형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9절에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다. 우리 39절에서 육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육질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지 아니할까. 원래 flesh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사륵스라고 하는 헬라 말입니다. 앞에 나오는 형체는 소마라고 하는 바디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지만 39절이라는 육체는 사실은 flesh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이 가지고 있는 플래시의 육질이 다르죠. 스테이크하고 다르지 않겠어요? 썰어 먹는 스테이크하고 우리 사람하고는 다른 거, 육질이 다른 것입니다. 치킨하고 물고기가 같은 것일까요? 치킨은 뜯어 먹잖아요. 물고기, 회 같은 것은 그냥 잡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갖게 될 형체가 다르고 육체의 모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씨를 뿌리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도 다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우리가 보게 되는 형체 가운데는 heavenly body, 이 하늘적인 하늘에 속한 그런 바디도 있고 혹은 earthly body, 땅에 속한 것도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받게 될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좋은 것을 뿌리게 되면 그게 합당한 바디, 열매, 결실을 맺는 것이고 또 나쁜 것을 뿌리게 되면 결과적으로 나쁜 것을 맺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보응의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운수가 좋으면 축복이 오고 운수가 나쁘면 불행이 찾아온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운일까요?
아닙니다.

0: 여러분이 무엇을 뿌리느냐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보응의 법칙이기 때문에 바른 것을 뿌려야지 바른 것을 거둘 수가 있지, 뿌리는 것은 엉뚱한 것을 뿌려놓고 뭐가 잘못되면 팔자 타령한다면 이거 잘못된 인생관인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뿌릴 때 좋은 것을 거두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보응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둘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심으면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뿌리를 심게 되면 선뿌리의 열매, 스리센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가슴에 무엇을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자녀의 장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가슴 속에 믿음을 심어주십시오.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게 되면 그 아이가 나중에 커서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심어야지 역사가 나타나지,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능력을 받을 수 있겠어요? 정말 내가 눈물로 기도의 씨앗을 심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존귀한 것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먼저 아름다운 것을 심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오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심는 것은 잘못하면서 거두는 것만 자꾸 관심 갖다 보니까 이호행심에 빠지게 되고 잘못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식당 중에 한일식당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실지 모릅니다. 종로 3가에 있던 굉장히 유명한 식당이고 제가 아침에 잠깐 들어가 봤더니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여러 가지 체인이 있는데 원래는 조그마한 가게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장사가 잘 안 됐나 봐요.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주인 되시는 분이 날마다 주방장을 불러다가 욱박지르고 스트레스를 줬어요. 듣다 못한 이 주방장이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이놈의 가게 아예 망해버리라, 그런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 때 계란 한 개 넣을 것을 두 개 넣었어요. 참기름 한 방울 칠 걸 두 방울 넣었어요. 마늘 조금 넣으면 되는데 두 배, 세 배로 넣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좋다는 값비싼 재료는 전부 다 음식 만들 때 집어넣은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가게가 망했을까요? 정반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손님들이 막 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많이 오는지 나중에는 체인점까지 열 정도로 유명 식당이 됐다고 합니다. 망하려고 선심을 선 것이 결과적으로 성공을 가져온 케이스. 오늘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끼지 않고 붓게 되면 열매가 창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베풀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얻을 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손해를 본다, 내가 따져서 이해관계를 따져서 무엇을 심을까 심지 않을까를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무조건 어디를 가든지 축복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된 복음을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맺게 될 열매가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열매의 결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영광된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는 파종의 원리, 씨앗을 뿌리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나의 것을 투자해야 돼요. 나의 것을 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보응의 원리, 좋은 것을 심어야지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원리를 기억하시고 좋은 것을 심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바른 것, 좋은 것만 심으며 살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좋은 것만 심고 바른 것만 심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솔직히 그렇게 못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바른 것을 심지 못할 때도 있고 좋지 않은 것을 심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세 번째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은혜의 원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Principle of Grace. 우리들이 마땅히 좋은 씨를 뿌려야 되고 마땅히 값진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주신 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 은혜를 따라 우리를 다루시는 것입니다. 42절에서 44절까지를 보십시오. 우리가 심은 것과 우리가 거두게 될 것이 얼마나 다른지 우리 42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약한 것을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다시 사는 것입니다. 육의 몸을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 썩을 것을 심었으면 썩은 것을 거두는 것이 자연의 원리인데 욕된 것을 심었으면 욕된 것을 거두어야 되는데, 약한 것을 심었으면 약한 것을 거두어야 되는데, 육의 몸을 심었으면 육신의 열매를 거두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반대로 우리가 심은 것은 형편없는 것을 심었는데 거두게 될 열매는 가장 최상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대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Grace, 은혜라는 단어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보편적 원리마저도 뛰어넘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인과응보적인 원리마저도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 은혜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연적인 방법으로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한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는 도저히 건져낼 길이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은혜의 초월적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셨고 결과적으로 그 영광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하신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H.D. 웬들랜드라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의 능력보다 더 위대한 것이 구속의 능력이 아니겠는가. 창조의 능력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크리에이션하는 능력. 그런데 크리에이션의 능력보다 더 파워풀한 게 뭐냐?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능력. 이게 구원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질과 상관없이, 우리가 뿌려왔던 씨앗과는 상관없이 궁극적으로는 최상의 열매인 부활의 열매를 주시고 영광된 석지 아니할 존귀한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말자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안다면 이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빚진 자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도저히 받게 합당하지 못한 나에게 이처럼 영광된 축복의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해하고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이룩했다고 할지라도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도 마땅히 할 바를 한 것뿐이라는 고백을 갖고 자랑 없이 주를 섬겨야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씨를 뿌리며 살아오셨나요? 축복의 씨, 사랑의 씨, 헌신의 씨를 뿌려오셨는지, 아니면 저주의 씨앗, 미움의 씨앗, 이기심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오셨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가 한계의 씨처럼 땅에 떨어져서 우리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는 것.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크리스천 삶의 내용이에요. 제가 지난주간 유튜브를 보다가 문준경 전도사님에 대한 스토리를 제가 듣게 됐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말이죠.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이 태어나신 곳이 전라남도 신안군에 있는 하이도라는 섬입니다. 그런데 그 하이도 옆에 정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섬에 가게 되면 이 문준경 전도사님의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기념관. 아, 이분이 17살 때 결혼을 하셨는데 첫날부터 소박을 당하셨어요. 결혼하고 봤더니 남편이 다른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남편과 살지 못한 채 혼자 살게 되면서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됐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지새면서 결국 목숨을 끊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작은 섬에서 죽게 되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이 중도라는 섬이 큰 섬이 아니에요. 전체 인구가 한 2,000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 작은 섬인데요. 그래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죽자 해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상경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강을 바라보면서 한강에 빠져 죽으려고 한강으로 나갔는데 이 강변에 보니까 큰 천막이 하나 채워져 있고 그게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였어요. 그 천막 입구를 보니까 플랜카드 하나가 있는데 심령 대부흥이라고 하는 플랜카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저기 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죽을 사람이 바쁜 거 없잖아요. 갔다 와서 죽는다고 해서 안 될 거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가서 보기나 하고 죽자 생각하고 그 천막 안에 들어갔더니 그 천막 안에는 이성공 목사님이라고 하는 여러분 유명한 성결교단의 대부흥사님이신 그분이 집회를 인도하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가지고 설교하시는데 자기 가슴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나의 아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분이 계시는구나, 이걸 몰랐는데. 그래서 그날 그는 예수님을 자기 구원자로 영접하고 비록 육신의 남편은 없지만 예수님을 남편 삼고 살기로 작정을 하고 이 복음의 사역자가 됐어요. 고향으로 돌아와서 섬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수십 개 교회를 세웠습니다. 더구나 이분의 마음속에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고 갈 사람들을 키우자 그래서 아이들을 모아서 밥도 해주고 똑똑한 아이들은 공부도 시키며 그렇게 양육해서 길렀습니다. 그 결과 문제 있는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만 50명이 나왔대요. 목사님만. 다른 분은 다 빼고 목사님만 50명이 배출됐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김준곤 목사님이에요. 한국 CCC를 창설하신 분. 그 외에도 이만신 목사님, 정태기 교수님 이런 분들이 다 그분을 통해서 양육된 분들이라고 합니다. 아, 이 전도사님은 유교가 터졌을 때 이 민군손에 처형을 당하시고 순교표를 흘리고 떠나셨습니다만은 이분이 떠난 후에 남긴 열매는 한국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걷게 했어요. 이분이 남겼던 그 열매들이 민족 복음화 운동을 일으키고 수많은 청년들이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며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사실은 한국 교회를 바꾸어 놓는 한국 교회가 오늘같이 부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문준경 전사님의 순교 기념관에 가게 되면 그 앞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하나리 미라리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찬 삶의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미라리의 삶. 비록 나의 것은 다 하나님께 올려드릴지라도 나 때문에 누군가가 살아나고 나 때문에 민족의 복음운동이 일어나고 나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삶.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기뻐하는 삶의 내용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인생의 여정을 그냥 떠내려 보내서 되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주님 위해 살아야지. 한 번을 살아도 생명 위해 살아야지. 우리가 이 땅에 가졌던 모든 것들은 언젠가 다 지나가고 말 것인데 우리의 자랑도 우리의 기쁨도 지나갑니다. 후회도 염려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정말 남는 것은 주 위에 살아갔던 삶의 열매만 남는 것인데 여기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을 걸고 이걸 위해 달려가야지. 여러분 인생을 다 살았을 때 주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그동안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었는가를 점검해 보시고 만일 내가 그동안 심었던 것이 바르지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의 마음속에 사랑을 심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거룩함을 심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복음을 심을 수 있는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세워줄 수 있는 희생을 심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셔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주님의 영광 거두시는 삶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씨앗이 날마다 펼쳐지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와 우리 교회와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1: 지금까지 말씀해 남가주 새누리교회 박성근 목사님이셨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에 대한 질문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남가주 새누리교회 웹사이트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날이 새로워지시길 간절히 바라며 다음 이 시간까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가,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의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은 그 구원, 이 세상의 그 어느 것들도 빼앗아 갈 수가 없습니다.

0: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늘 영광 돌리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코스타의 시간입니다. 코스타는 해외에 있는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는 유학생들의 수련회입니다. 크리스찬 지도자를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코스타의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은 다양한 주제의 강의와 깊이 있는 말씀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실 때 깊은 깨달음이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홍성한 강사의 동방의 이스라엘 제1부를 전해드립니다.
1: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사실 저희 사역 얘기도 마지막에 하긴 할 건데 그 전에 약간 제가 사역을 하고 하면 특히 사역을 한 후부터 정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많은 열정 같은 거를 주신 성교에 대한 열정 같은 거를 주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나누려고 해요. 동방의 이스라엘 하면은 여러분들께서 북한 얘기할지 생각이 바로 뜨셨던 분 계세요? 없으세요? 근데 이거랑 비슷한 문구가 하나 있죠. 우리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죠. 그쵸? 그러니까 어디죠 그게? 동방의 예루살렘은 평양이에요. 평양이 비록 지금은 북한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의 이제 캐피털이지만 한국에서 정말 대부흥이 일어난 데죠. 평양에서. 그래서 그거 더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래서 그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모임 가면 북한에 대한 모임 가면은 그 얘기는 사실 많이 듣고 다큐멘터리도 있고 한데 동방 이스라엘이라는 건 사실 뭐 누가 쓰실지도 몰라요. 근데 제가 그냥 오늘 제목으로 한 거고 제가 나눌 말씀들에 대한 정말 주요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동방 이스라엘이 한반도예요. 당연히 한반도라서 자 그러면은 이게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어느 맵일까요 이게? 아 지리 공부를 좀 하셔야겠네요. 네, 이거는 그 웨스트뱅크까지 합한 이스라엘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럼 이거는 어느 나라죠? 중국이야? 네, 이거는 한국과 북한 한반도예요. 그래서 이 두 국가의 유사점을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동방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부른 이유예요. 네. Similarities between Korea and Israel.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거 아니다. 가장 팩추얼한 그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언제 생겼죠? 해방난 날짜는 뭐죠? 네, 해방된 후예요. 근데 48년이에요. 네. 그다음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언제 세워졌을까요? 네, 조금 있다가요. 아주 조금 있다가. 그럼 이스라엘이란 국가는 언제 생겼을까요? 네, 그래서 한국과 북한과 이스라엘은 다 같은 해에 국가가 설립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팩추얼한 이제 공통점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 탈무드 모르시는 분은 없죠?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전 세계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빼고 한 국가의 모든 국민들이 탈무드를 아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이 탈무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진 이유가 뭘까요? 관심이 많은 이유가. 그렇죠. 교육이죠. 그러니까 탈무드 하면은 교육부터 생각이 나죠, 보통. 유대인들의 지혜. 근데 이제 탈무드가 이제 유대인들이 쓰는 탈무드의 진짜 원래 탈무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아요. 우리가 아는 것들은 이제 그 예화의 그 일부분들이 많고 이제 이거를 이제 일본에 이제 탈무드를 이제 많이 전파한 랍비가 있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분을 통해서 이제 많이 걸러지기도 했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representative한 건 아니지만 아무튼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과 한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우스갯소리보다 믿거나 말거나 한데 한국에서 학생들이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은 부모님들께서 뭐라고 질문하죠? 그 발음을 보고. 아, 그것도 괜찮다. 네. 그, 선생님 말 잘 들었어. 그쵸? 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인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학교 갔다 오면은 뭘 질문할까요? 유대인들은 오늘 무슨 질문했어? 라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물론 두 이제 민족이 다 교육에 대해서 이제 많은 포커스를 주긴 하지만 약간 교육 철학에 대한 그 차이가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이제 코스타 이 그 여기에 이제 모이신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들이 이미 계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아이들에게 너는 오늘 어떻게 남들에게 도움이 됐니라고 질문하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그래서 교육을 이제 강조하는 게 또 하나고요. 이제 한인들이 이제 미국에 이미 와서 많이 하는 일들이 몇 개 있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racial stereotype을 이제 얘기하긴 하는데 뭐가 있죠? 네, 세탁소가 있고 또 하나는 beauty supply예요. 세탁소가 있고 beauty supply인데 이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거는 이제 한인 이민자들이 많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세탁소와 beauty supply를 많이 했었어요. 그게 공통점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알려진 게 뭐죠? 어떤 일에 종사를 원래 많이 해서 유명하죠? 전 세계 그렇죠. 고리대금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웃긴 거는 요즘 한인 청년들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하고 싶은 일이 금융과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건 베니스의 상인의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그 사람이에요, 아무튼. 그 셰익스피어의 이제 베니스의 상인의 그 고리대금부터인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네, 그 작품 안에서. 그러니까, 정말 셰익스피어는 그 베니스의 상인 자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은 작품인데, 이런 작품 속에서도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게 현실이에요. 네. 근데 이제 더 웃긴 거는, 한국에서는, 어떤 서베이를 했어요. 그 엔타이세미티즘에 대한 서베이를 했는데, 그 다른 국가에는 이제 이런 질문이었어요. 아, 유대인들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권력을 쥐고 있다. 그 동의하냐, 안 동의하냐? 근데 외국에서는 다 그걸 동의하는데, 이제 그게 그 사람들이 더 있으면 권력이 너무 많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한 거고, 한국 사람들은 권력이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부러워서 그렇게 대답한 거래요.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이제 꼭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21세기의 유대인들이 한인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불러요 요즘에. 네. 그래서 아무튼 비슷한 점이 많고 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많은 한인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골드만 삭스. 네. 골드만 삭스의 골드만과 삭스는 둘 다 유대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비슷한 게 많은데 제 생각에는 지금 일을 하게 되는 이런 그 종사하는 그 필드나 또 교육을 또 이렇게 강조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그 서베이 같은 그런 내용들이 이제 사실 한인들이 굉장히 그 세속적인 그런 욕망과 이런 것 때문이 아닌가 사실 생각을 좀 해요 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약간 우리가 회개를 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 저도 그 중심에 있었고 이거는 그냥 제가 넣은 건데 이거는 물론 지금은 이제 금융시장에서 일하면은 굉장히 돈도 많이 벌고 금융시장에서 일하는 게 부러워하는 사람도 많고 이게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없어서는 안 될 한 부분이에요. 근데 Occupy Wall Street에서 본 것 같이 아직도 그 이거에 대한 반감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네. 뭐 이거는 GEC에 대해서 지렛하게 반감한 건 아니지만 그런 사회적 제도가 마음에 안 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반감이 아직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이거는 잠깐 무시하시고요. 네, 유대인들이 이제 선택받은 족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선택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더 우월한 건 아니에요. 더 월등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게 유대인들이 본인들이 그걸 잘못 반영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잘못 인터프렛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아마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많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조심히 하고 명심해야 되는 거는 선택받았다는 게 우리가 잘난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저와 다 여기 있는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영접을 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아니면 우리가 뭐 더 착해서 우리가 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받아들인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택하셔서 정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다른 사람보다 더 뭐 우월하든가 그렇다고 생각 안 해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겠는데 여기서 보셨을 유대인들이 최우선이면은 북한의 이제 분들은 본인들을 조선인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조선인이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제 가끔이 아니라 자주 해요. 자주 이제 북한과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초승 그 민족들 초승하셨으니 그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들을 통해 많이 역사하시기를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항상 되게 많이 해요. 네. 근데 그게 더 재미있는 거고 자 그러면은 제가 역사에 대해서 더 이야기를 제가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네. 네, historical similarity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나 한반도나 엄청나게 많은 그 침략을 많이 받았죠. 예,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애굽, 바벨론, 아수르, 바사, 헬라, 로마 정말 많은 국가들의 그 침략을 받고 결국에는 지난 20세기 때에 와서야 몇백 년이 지난 20세기에 와서야 자기 국가들을 이제 가질 수 있게 됐어요. 한국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본 일제 강점 시기가 있었고 또 중국의 그 트리비토리 같은 컨트리로서 많이 있었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미국에 어릴 때 오게 된 이유가 한국 교육에 대해서 되게 반감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저 미국 보내달라, 미국이나 외국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그렇고 저는 사실 애국심이 많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뀐 것 같지만 그래서 참 북한 일을 내가 하게 된 것도 되게 신기한 것 같고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사실 또 한국 역사에 대해서 되게 자부심을 많이 가진 것 같아요. 또 배우고 또 세계 역사를 또 배우면서 아 이게 한국이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구나. 다른 나라들도 성장통을 다 겪었구나. 그래서 빨리 우리가 이걸 극복해 나가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 같은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겠다. 이런 기도로 많이 기도를 하는 것 같아요. 아직 문제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네. 근데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여기서 보셨을 때 일본이라는 나라가 많은 한국 분들은 괘씸하게 여기시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이제 그게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세계 2차 대전을 버린 나라예요. 그 대단한 나라예요. 그 지금도 세상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나라고 중국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역사가 있고 또 지금은 이제 G2죠. G2의 이제 한국가로 미국이 견제하는 대상이 됐어요. 근데 이런 강대국 사이에서 그러니까 한반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제가 좋아하는 이순신이를 통해서 이제 한국이란 나라가 있어요. 만약에 이순신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사실. 일본이 됐을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생각하기로는 만약에 내가 존경하는 이순신이 없었다면 정말 일본이 되고 했으면은 지금 사실 아시아 극동아시아에 있는 국가 중에 복음이 자리 잡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그럼 과연 복음이 극동아시아의 자리를 잡았을까?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그래서 비록 이순신 장군이 복음을 직접 듣지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 이미 사용하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유관순 누나? 네, 누나. 네, 안중근 대사 잘 아시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희생과 정말 그 히어로이 때문에 사실 한국이 지금 존재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과연 진짜 이분들의 정말 그 인간적인 그런 대단함 때문에 될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사실 이게 되게 위험한 발언이긴 한데, 얼마 전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정치인이 일제 강점시기를 당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엄청 트러블 먹었죠. 네, 물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까지는 얘기 안 할게요. 네, 근데 아무튼 저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란 나라가 정말 꿋꿋이 그 강대국 사회에서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나라가 하필 또 분단이 됐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들 아시고 가장 어떻게 보면 뻔한 유사점이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과 유다 왕국으로 나뉘었고 한국 같은 경우 그 한반도 같은 경우도 북한과 한국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왜 하필 그렇게 살아남은 나라가 이렇게까지 분단도 되고 평양 아니 그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평양에서 우상 숭배가 하는 나라가 되고 한국의 왜 그 분단된 국가의 그 아래 그 한국의 그 복음이 또 자리를 잡았나? 또 거기서 또 한국 교회들이 많이 또 수락을 하고 있다. 그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그 복음이 중국과 중국과 일본에서 알려지지 않은 건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다 왔었어요, 한국같이. 근데 왜 중국과 일본에는 그게 자리를 잡지 못했고 한국에만 특히 자리를 잡았을까요?
2: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총을 외세 외세가

0: 블랙쉽이라고 해서 흑선인각 도선에 이제 일본 되게 연합에서 이렇게 서 있으면서 오늘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쇼 여러분들 이렇게 위압감을 주면서 했는데 그걸 그대로 운용 사건을 일본 그대로 담잖아요 일본한테. 그러니까 일본한테 이렇게 나오면서 약간 그 크리스천티 그거하고의 그 연관성이 좀 흐려진 게 아니었나. 일본은 일단 크리스천 국가라고 보지 않잖아요.
1: 청주교는 대원군이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서.
0: 맞아요.
1: 맞아요.
0: 네. 대원군은 그러긴 했는데, 이 일본에 들어왔는데, 이 일본을 또 막아서려는 이런,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데, 근대적인 문물을 받아들여야겠고, 그러니까 근대화는 해야 되잖아요. 근대화는 해야겠고, 그런 과정에서, 한쪽에서는 근대화 플러스 서학 뭐 이렇게 해가지고, 프리치너티에서 이런 연구 그런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이제 정치, 그러니까 정권을 잡는 지도자들은, 차이나를 보니까, 그 영국애들이 앞인 전쟁을 일으키더니, 막 청교도 막 데리고 들어오더니, 어라라 막 잡아 이렇게 갈가먹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대원군이 되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저 큰 대국이 막 그렇게 서구 세력에 갈가먹혀지는 걸 보니까 이 세력 이 사상은 위험한 사상. 그리고 더 심각했던 거는 그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제사를 안 지내겠다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천한테 믿으면서 제사를 안 지내겠다면서 엄마의 위패를 불태우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지도 세력에 대한 정말로 그 사회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사상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대원군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이건 이제 어떤 일부 이제 정치 그 지도자들의 어떤 생각이었다면 이게 일본에 의해서 먹히잖아요. 먹히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그 핀집에 민족으로서 신념 참여 과정에서 그리고 플러스 지식인들이 서구문물을 받아들여서 빨리 근대화를 하면서 우리가 빨리 일본을 내쫓아야겠다. 아직까지 희망을 갖고 있었으니까 1905년 막 10년 전까지는 그러면서 막 이렇게 크리스천티가 조금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 일본과 중국은 좀 뭐죠? 굉장히 라이벌 의식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2: 반에서 뭐하고 되게 많이 했었죠.
0: 그런 점이
2: 잘했네요. 왔다리 갔다리 하지 마세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잘 말씀해 주셨고, 저번 시간에는 이제 어떤 분이 책을 통해서 어떤 교수가 그 샤머니즘 그 신에 대한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말씀은 저보다 훨씬 말 잘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중국과 일본한테는 정복자의 종교였고 기독교는 한국에게는 해방자의 종교였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근데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교수님들 말씀하시지 이렇게 그런 게 제 생각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맞겠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긴 한데 네. 아무튼 이거는 제가 그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은혜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약한 자를 강하게 해주시고, 낮은 자를 들어오시는 하잖아요. 그래서, 비록 정말, 그, 한반도란 나라가 침략 많이 받고, 일제 강점식이라는 것도 걷고 했지만, 그, 복음이란 씨앗이?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는 밭을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그, 한이죠.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는 제 생각이 아니라 저도 이런 세미나를 많이 들으면서 했던 거를 저의 그 약간 그 컨텐츠 같은 걸로 더해서 말씀드릴게요. 네. 네, 복음의 발자취입니다. 네, 세계 지도죠. 자, 복음은 어디서 시작했죠? 네, 골고다에서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서쪽으로 갔죠. 제가 기순신 장군을 제가 좋아하는데 저 또 좋아하는 장군이 있어요. 장군이 아니고 왕이다. 혹시 300이라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네. 300이라는 영화는 제가 한 20번을 본 것 같은데, 그 영화의 이제 주인공이 이제 그 스파르타의 이제 왕인데, 그 300명이라는 그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 바사의 그 에스더 남편, 네, 에스더 남편이 이제 쳐들어오는 거를 막고 해서, 불력 다 죽긴 했지만, 저는 그래서 그리스라는 그때는 여러 나라였지만 그리스라는 그 공동체가 살아남아서

0: 그리스화 되고, 서양이 이제 그리스의 바탕이 됐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서양의 바탕이 됐다 생각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방인 전도가 더 쉬워졌다 생각해요. 예, 그 같은 언어를 썼고, 그래서 만약에 그 제가 존경하는 그 리오나이아스라는 왕이 그때 그 일을 벌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지 몰랐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역시 또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바울을 통해서 이제 서구화가 됐고, 이제 강국 뭐 독일, 프랑스, 영국 다 갔죠. 아 물론 그 전에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고 콘스탄틴을 통해서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얘는 이제 뉴 월드로도 가고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 많이 보내지고 오세니아도 갑니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과정이 사실 정복자의 그걸로 가는 경우가 많았죠.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 콜럼버스 데이를 셀러베이 안 하는 지역도 있는 이유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은 많은 좋은 일을 했지만 그 이 과정들을 통해서 위협을 받고 했던 그 임페리얼리즘의 그 아픔을 좀 이제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험이랄까 세계의 역사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좀 그 얘기는 그만하도록 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런 유명한 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그 극동아시아 특히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이 아니라 한반도로 옵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요즘 저희가 이제 볼 수 있다시피 복음의 발자취들이 이렇게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자. 네, 이렇게 많이 바래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많은 교회들이 닫고 있고, 뭐, 미들리스트 같은 경우는 뭐, 언제나 그랬듯이 정말 피바다가 된 경우가 많고, 항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문화와 이제 정치적인 그런 바탕의 한 도구로서밖에 사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 그리고 뭐 한국이라는 그, 냄비 성격이라고 하죠. 우리 한민족에서도 평양에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났고 한국에서도 정말 교회도 많고 새벽기도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말 불길이 많이 일어나긴 했지만 여러분들 많이 아시다시피 제가 굳이 얘기 안 하겠지만 많은 한국 교회들이 지금 본질을 잃어가고 있고 제 생각에는 그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그 교인들과 교회들이 오히려 세상에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과 또 자본주의의 나쁜 점 같은 거에 중심에 서고 있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깝고 그거를 회개하기 위해 많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이 복음이 멈췄어요. 더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가서 이제 지구를 다 돌아야 되는데 북한이란 나라가 지금 그렇게 굳건히 서 있고 중국이란 나라가 또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물리치고 계속 나아갈 수 있는 것들이 저는 북한에 계신 많은 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영접할 분들 또 이미 나오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의 신앙이 정말 많은 불길을 일으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코스타의 시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강의를 들으신 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또한 미주 코스타 참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코스타 웹사이트 costausa.org로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오늘 들은 말씀의 후반부를 계속해서 전해드리오니 코스타의 시간 꼭 기억하시고 많은 청취 바랍니다.

성경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벌레 먹어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거부하고 어느 날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서 백성을 향해서 크게 자신이 말하는 그 자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며 신의 소리라고 교만을 떨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그 헤롯 왕을 하나님의 사자가 쳐서 충이 먹어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스스로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고 자신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무엇보다도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승리의 길잡이가 되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0: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사역에 집중하는 오하이오주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박신웅 목사님은 예배와 말씀, 기도와 양육,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교회의 비전을 실현해 가고 계신데요. 이제 한들 장로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영적 훈련, 경건이 중요한 것을, 경건이 중요해서 훈련해야 함을 강조한 편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복음의 개요다, 거룩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경, 존경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하면 복음을 유효하게 놓은 것이고, 경건하면 거룩한 것이고, 경건하면 공경하고 존경한다, 이런 뜻입니다. 정리하면 경건은 거룩한 생활이며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경건에 이르는 길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을 여러 버전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개역성경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표준새번역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자기를 훈련하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가치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한 사람이 되도록 훈련하십시오. 이렇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7절의 첫 번째 구절을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망령된 신화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은 망령된 신화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 망령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영을 더럽히는 것을 망령이라고 합니다. 망령, 베벨로스는 벨로스, 문지방에서, 우리가 문턱을 지나가는 문지방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문지방을 지나가는 것처럼 가까이 할 수 있는 세속적인 사람에 가까운, 하나님과는 먼, 거룩하지 않은 불건강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망령입니다. 하나님의 영보다는 문지방처럼 사람에 가까운 것이 망령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하나님은 공의이신데 사람들은 불의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데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한데 사람들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한 영혼에 관심이 많는데 사람들은 물질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사람들은 권력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한 영혼에 관심이 많으신데 사람들은 명예에 더욱 관심을 쏟습니다. 이게 바로 망령입니다. 종합하면 망령되다는 말은 무관심하다, 불의하다, 거룩하지 않다, 진실하지 않다라는 의미입니다. 망령되다라는 말은 물질과 권력과 명예와 명예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망령된 신화를 버린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처럼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그런 뜻입니다. 망령된 신화를 버린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처럼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공의롭다라는 뜻입니다. 망령된 신화를 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성령처럼 거룩해진다라는 뜻입니다. 망령된 신화를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처럼 진실한 삶을 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망령된 신화를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처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망령된 신화를 버린다, 이 말은 정리해보고 종합해보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세상 것과 세상의 영을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것과 세상의 영을 버려버리면 우리는 경건해집니다. 우리의 본래 모습대로 거룩해지는 거지. 세상의 영, 무관심을 버리면 사랑하게 되고요. 세상의 영, 무관심을 버리면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게 됩니다. 세상의 영 불의를 버리면 공의로운 자가 되고 세상의 영 불의는 사익인데 사익을 버리면 공의로운 누가 보아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죄를 벗어버리면 거룩해 집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악독, 음란을 벗어버리면 거룩해 지는 겁니다. 세상의 영 거짓을 버리면 진실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처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이 진실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세상 부귀 명예 권세를 쫓지 아니하고 진정한 영성을 추구하게 되면 경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망령을 벗어버리니 경건하고 거룩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경건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정말 그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평화로워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니 사람들에서 정말 오래 참고 그들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게 되고 선을 베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니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을 것을 과감하게 끊는 절제 성품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망령된 신화를 버린 결과다. 영국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중국 내지에서 선교 활동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극도로 피곤하고 번민하여 좌절에 빠진 때가 있으셨습니다. 거룩해지려고 노력할수록 그 반대 행동이 나오고 믿어야 될 줄 알면서도 자꾸 의심이 생기고 열매를 맺으려고 해도 열매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실망과 좌절이 엄습해 올 때에 그의 누이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하니까 그분에게 맡기고 의지하면서 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영양분을 끌어올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꽃을 피우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힘쓸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원줄기에서 떨어지지 않고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죠. 허드슨 테일러는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을 스탑하고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쉴 수가 있었습니다. 그후부터 그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고 큰 업적을 남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영국 캐직 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저는 패배를 당했고 그래서 승리를 강구했으나 승리는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승리는 제게 왔습니다. 라고 캐직 총회에서 그런 간증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노력해서 성취하려고 헛수고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이미 성취해 놓으신 것을 믿음과 기도로 내 것을 만들고 내 힘을 빼고 주님께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내 힘을 다 빼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것을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해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고 이것이 바로 망령된 신화를 버리는 것입니다. 망령된 신화를 버리심으로 성령 충만의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허단한 신화를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두 번째 경건에 이르는 길은 허단한 신화를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허탄이다 이 말은 주름살이 많은 즉 어리석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허단한 신화는 어리석은 신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신화가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 나이 든 여인들에게서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이단의 헛된 족보와 신화를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단이 전해주는 족보와 신화가 무엇이었냐면 영지주의, 즉 영은 거룩하고 몸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이 구원받으면 우리 생활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그런 이단이었습니다. 즉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재는 구원파와 같은 이단 사상입니다. 즉 영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단이죠. 근데 복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다면 육신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7절 상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 그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이 있는데 믿음 따로 삶 따로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이게 바로 참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신앙은 믿음 따로 삶 따로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편의주의 신앙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온전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미 천국 가니까 주일 예배 가끔 와고 거기다가 세례까지 받았으니까 이제 뭐 천국 가는 거 문제 없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냥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은 마치 이제 세상에 막 태어난 아기가 이제 내가 세상에 태어났으니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는 태어나면 부모의 품에서 젖도 먹고 자라가면서 이유식도 하고 약한 음식부터 강한 음식을 먹으며 독립해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기가 막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났으니 내 인생은 나의 것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하고 너무나 똑같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갓 태어난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육신적인 안목으로 육신의 모습을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허단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죠. 편의하게, 자기 편리하게 내가 주인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자기 해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신종 영지주의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정반대로 아예 세상을 등지고 사는 것을 참 경건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되는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살고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나의 인격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가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끊어버리고 분리되어 사는 것을 참 경건이라고. 하나님과 나의 일대일의 관계는 맞는데 그 일대일의 관계의 그 풍성함을 가지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 주께로 가야 되는데 그거 스탑시키고 가고 산으로 들고 가버리는 거 이거 참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참 경건이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모두를 허탄한 신앙, 즉 어리석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허탄한 신앙을 버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경건에 이르는 길이다라는 거죠. 성자 안토니오는 자기의 가산을 다 나누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굴 속에 들어가 은둔 생활로 고생을 하였습니다. 하루는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안토니오야 내가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에서 헌신을 고치는 노인만 못하다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오는 곧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신 고치는 노인을 방문했습니다. 노인은 성자가 오므로 반가이 환영해 드렸습니다. 안토니오는 노인에게 묻기를 노인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노인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생활이 가난하므로 매일 신고치는 것으로 생활비를 삼고 저녁에는 가정예배를 드리고 아이들에게는 하나님 공경하는 법을 배워주는 것으로 과정을 삼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건생활에 대해 오해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등지는 것이 경건생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불의와 빈곤과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에서는 경건한 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해서 산으로 기도원으로 가서 생활하는 것이 경건생활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경건한 생활은 별난 생활 방식이나 모양에 있지 않다는 거죠. 경건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생활을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생활이 바로 경건한 거죠. 생업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불의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주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모든 생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알고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바로 경건한 생활이라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한 생활은 그러므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와서 주님이 붙들어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넘어질 때 이렇게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다 보니까 그 주님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 이웃을 향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결석하거나 신앙에서 오해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거지. 그 안에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리석은 신앙, 허탄한 신앙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안에서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세 번째, 경건에 이르는 길은 우리 자신을 연단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경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을 경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면 이방인 고넬료의 신앙을 말씀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라고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 짐승보다도 못하게 생각하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 보니 경건에 이르니

이루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말조심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세상에 가장 어려운 사람인 고아와 과부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내가 어려워도 그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키면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참된 경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참된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한다 이 말은 체육관과 비슷한 김나조, 그 원어인 김나조에서 나왔는데요. 벌거벗고 운동하는 걸 이야기하고요. 즉 연습하고 운동하는 걸 말합니다. 연단한다 이 말은 활기차게 침체되지 않고 힘차게 계속해 열심으로 운동하는 것을 연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은 거룩해지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끊임없이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을 연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리 에머슨 포스딕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한 번쯤 귀 기울여야 할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채찍질을 하지 않고 말을 원하는 것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압력을 가하지 않고 수증기나 기체를 원하는 방향으로 몰아갈 수 있는 방법도 없다. 동력기를 통과하지 않고 물을 빛이나 힘,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어떤 한 가지 일에 집중해서 헌신되고 훈련되지 않고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해리 에머슨 포스딕의 말에 공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서 보낸 편지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연습 없이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소중한 것일수록 많은 연습, 프랙티스가 필요합니다. 아기들이 일어나 걷기에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습니까?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몸을 뒤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일어섰지 않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를 한번 틀렸다고 못한다고 포기하면 진보가 나타나질 않아요. 자꾸 하다 보면 자기의 방법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사람과 동업하면 망합니다. 실패가 없기 때문에 성공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아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산전수전 겪은 사람이 동업자성 좋은 사람입니다. 거리를 다니면서 나이 드신 분들이 걷는 모습을 자주 볼 것입니다. 노년이 되면 걸음을 걷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고 앉아있으면 늘 휠체어만 타게 됩니다. 힘들더라도 일어나서 걸어야 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걸어야 됩니다. 걷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연습은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다가 그만두기 쉽습니다. 지루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운동기구를 사는 사람의 90%는 그 기구를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먼지만 뽀얗게 쌓여다닌다고 그래요. 옷걸이로 사용하는 수가 많은데 옷 거는 부분만 깨끗하다고 합니다. 연습에는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그 간절함이 목적이 돼야 돼요. 왜 이것을 하는가? 내가 지금 왜 이것을 하는가? 내가 왜 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가? 내가 왜 기도를 그렇게 응답이 되지 않는데, 그렇게 신앙이 자라지 않는데 왜 말씀을 읽어나가는가? 왜 하는가 하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성장에도 수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영적인 침체기도 오고 슬럼프도 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항상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깊은 시련의 시간들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성군으로 불려지는 다윗도요, 영적인 거장도 깊은 슬럼프에서 헤맨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28절 1절 2절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0: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그렇게 늘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주님 아래 가운데 그렇게 살았던 그도요, 부르짖었는데 주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귀가 막아진 것 같은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잠잠하신다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뭐가 다를 게 있겠습니까? 자기의 형편을 그대로 고백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가 취한 방법이 있어요.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학교에서, 삶의 현장에서 고통을 겪을 때 다윗처럼 교회 쪽으로 의자의 방향을 한번 돌려 앉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주께서 베푸시는 참 위로와 평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건의 훈련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바라봐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따질 수도 있고 탄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뭐 하늘 올라가서 끌어내려올 수도 없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우리의 모습이 누구를 닮아가죠? 주님을 닮아가게 된다. 바라본다 이 말은요, 사모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 주님의 성품, 주님의 생각을 닮으려고 하면 주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닮으려면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주님 바라보면서 뭘 배워야 되냐? 주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상반절을 말씀하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안 되면 뭐 훌떡훌떡 하잖아요. 잘 되면 또 너무 막 뭐죠? 넘치는 그런 행동을 하고. 근데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과정을 겪으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주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 주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배우고 주님의 그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신데 사람과 동등됨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섬기러 오신 그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는 거지.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를 멍에를 대신 메주시는 그 주님의 멍에를 배우게 되는 거지. 태양처럼 빛나지는 못해도 태양광선을 반사하는 달빛처럼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랑의 빛, 온유의 빛, 겸손의 빛, 봉사의 빛을 이 세상에 반사할 수 있도록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경건한 성도를 사랑하셔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시고요. 그때 하나님은 경건한 성도를 사랑하셔서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성도가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천국문에 들어갈 수 있도록 세우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실제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성도라고 하더라도 경건의 훈련을 힘쓰지 않으면 세상 사람처럼 돼버립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주일은 생명 걸고 지키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아니하고 십일조는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고 헌금 생활을 열심히 하고요. 수요일과 금요일 기도회나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생명처럼 지키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주방 봉사하는 것, 전도하는 것, 이 모든 것 어려움은 있지만 지루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일들이다. 그렇다면 이 훈련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완전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넘어져도 일어나야 돼요. 애들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걷는 연습하는 것처럼 계속 연습하고 계속 걸을 때까지 혼자 생활할 때까지 성장해 나가는 거지. 은혜와 진리에서 자라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일은 언제까지 돼야 된다고요? 이 세상 떠나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통하여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은 망령된 신화를 버려야 된다. 헛된 신화, 세상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심으로 성령 충만한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은 허탄한 신앙을 버려야 된다. 어리석은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극단적인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복음에 합당한 우리의 십자가 죽은 그 죽음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계속 연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주 안에서 경건에 힘쓰심으로 주님을 닮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연습에 들어가게 되는데 망령된 신앙,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것들을 추구했다면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허탄한 신앙, 어리석은 삶을 살았다면, 내가 편리하게 내 마음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갔다면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경건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넘어질지라도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BBN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원 및 신앙 상담이 필요하시면 BBN 복음대화방을 추천해 드립니다. BBN 복음대화방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그럼 오늘 청취하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여러분 삶에 충만하기를 바라면서 다음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오늘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화가가 도자기의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최후의 만찬을 그려서 그것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그림이 그려진 도자기를 본 친구는 그녀가 그린 예수님의 모습은 본척도 하지 않고 도자기의 아름다움만 칭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화가는 친구의 말을 듣고 마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려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렸는데 그 그림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얼굴은 가리워지고 도자기만 아름답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친구가 떠난 뒤 그림을 붓으로 다 지워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도자기만 아름답게 보여서 주객이 전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신앙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서 예수님 외에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은 다 제거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0: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처럼 여러분의 영혼에 생명수를 제공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영혼의 푸른 초장. 영혼의 푸른 초장은 우리들의 영혼이 늘 푸른 초장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에는 시애틀 형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준 목사님입니다.
1: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블레싱 40일 두 번째를 맞이해서 오늘 두 번째 주제가 축복하는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이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삶으로의 초대,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시간 또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자 높이 드시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2: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1: 세상을 감동시키는 블레싱 40일에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주 중에 저와 함께 식사하기로 이렇게 추첨되신 가정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식사하는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세요. 목사님, 지금까지 제가 주로 나만을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이 블레싱 40일이 이웃과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축복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저는 이 한 분의 이 변화와 이 결단만으로도 이번 블레싱 40일이 정말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너무나 기쁘고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블레싱 40일을 통해 우리 모두가 세상을 감동시키는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교적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그런 선교적 습관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할 다섯 가지 BLESS를 나눕니다. 이 BLESS가 우리의 몸에 배어야 돼요. 우리의 몸에 배인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BLESS가 우리의 그 생활의 규칙적인 리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몸에 배이는 습관이 되고 규칙적인 그러한 리듬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단순 반복을 통해서. 네. 그래서 이 40일 동안 우리가 함께 이것을 반복하고자 하는 거예요. 연습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실천하고자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엑서사이즈 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엑서사이즈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내 삶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아이가 태어나서 여러분 걷게 되는 것이 어떻게 걷게 됩니까? 7천번에서 만번의 넘어짐의 숫자를 채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가만히 있다가 1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벌떡 일어나서 짠 하고 여러분 걷기 시작합니까? 아니에요.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서 그것이 내 삶이 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BLESS가 일회성 깜짝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지, 왜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사람들에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 삶을 살아감으로 빛 빛과 소금으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가진 이 믿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묻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삶을 살아야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착한 행위는 이 복음을 매력 있게 합니다. 복음을 빛나게 해요. 그래서 행위는 여러분 복음의 레시피와 같아요. 음식의 레시피와 같이 이게 향을 냅니다. 네, 맛을 내요. 그래서 착한 행위는 복음을 향기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행동을 보고 우리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의 행동이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착한 행위가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가가고 싶은 사람, 따뜻한 사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사람, 함께하고 싶은 사람, 오늘 첫 번째 습관을 나눕니다. 첫 번째 습관은 BLESS의 B입니다. Bless. Bless. 축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살도록 창조하셨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무엇을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어떻게 나누었는가, 이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복의 근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을 나누며 살 수 있을까, 이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복을 나눌 수 있을까? 이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나누기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과 품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세요. 자, 그러면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포도원의 어떤 주인과 같다는 거예요. 이 주인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도 아마 그 스토리를 아실 텐데, 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전 9시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데리고 와요. 그들에게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더니 이 주인이 12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오후 3시에 나가서 또 일꾼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이제 일을 마치기 1시간 전인데,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인데 또 나가서, 5시에 나가서 일꾼을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몇 시간 일했던 상관이 없이 똑같이 모두에게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줍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포도원 주인은요,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신의 포도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는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직원이 생계를 유지하고 복을 얻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하면, 세속적인 기준으로 하면 말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이제 일하는 시간이 맞춰지는 한 시간인데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리고 똑같이 일당, 하루 일당 1데나리온을 줍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업을 경영하는 목적은 내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을 축복하기 위해서예요. 아멘?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직원으로 일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이 기업에서, 내가 얼마나 이 주인으로부터 내가 받아낼 수 있는가?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인을 복되게 할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기업을 내가 복되게 할 수 있을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소유를 행복의 기준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좀 더 벌면,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면, 그래서 소유에 집착하도록 해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받는데 행복이 있다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을 받아서 행복합니다만 사랑을 함으로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왜 결혼하십니까? 왜 결혼하셨어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상대방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므로 내가 행복해지는 거죠. 사랑하기 위해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축복하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축복하는 삶을 실천하십시오. 네, 오늘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형편이 좀 더 나아지면 그때 가서 할게요. 지금은 내 코가 석자인데 내가 좀 더 벌면 그때 가서 하죠. 여러분, 그런 날은 결코 오지 않아요. 살아봐서 알잖아요. 네, 오늘입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안 하면 앞으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안 했는데 어떻게 내일 할 수 있겠습니까? 축복하는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축복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이 세상을 축복하고 내가 무언가를 나누고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상대방을 개종시킬 목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네, 여러분, 축복할 때 축복받았다는 감동을 느껴야지 뭔가 꼼수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감동이 있겠습니까? 한 분이 연구를 했습니다. 두 팀을 단기 선교로 보내면서 한 팀은 축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한 팀은 개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보냈어요. 여러분, 누가 더 큰 영향력을 끼쳤겠습니까? 누가 더 큰 영향력을 끼쳤겠어요? 개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보다 축복하는 사람들이 훨씬 그 사회를 더 영향을 끼쳤고, 그리고 개종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보다도 거의 50배 가까이 개종시켰다는 거예요. 자, 축복하는 사람 삶을 살려면 첫째, 작은 배려가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배려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 앞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통 경찰을 축복하는 영상을 보았는데 참 너무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이것을 준비하고 또 그렇게 해서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작은 배려가 축복입니다. 근데 이 영상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 작은 배려에 대해 이 스토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 책에도 있는 내용인데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바텔시의 한 관계자를 만났을 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형제교회가 바텔시의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데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단단히 다짐을 하고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하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첫 번째 하신 말이 뭔지 아세요? Drive slowly, 그런 거예요. Drive slowly, 천천히 운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분의 말에 제가 좀 당황스러웠고 그리고 좀 쑥스럽기도 했어요. 배려하고 운전하는 것, 그리고 조금 기다려주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형제교회가 우리 바셀시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주일이면 우리 교회로 향하는 성도들의 찬양이 사방에서 이 바셀시로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 시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운전자가 동양인일 경우 형제교회로 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내에게 내가 이 이야기를 나눌 거라고 하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사돈 낱말하지 말고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는 데 있어서 제 자신을 훈련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내 앞에 끼어들려고 하면 내 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누가 앞에 천천히 가면 내 부모님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훈련을 하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규칙을 잘 지키는 것, 그리고 작은 것이지만 배려할 때 세상은요, 우리의 일상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작은 배려가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자, 둘째, 축복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하늘의 언어가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여는 패스워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컴퓨터를 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패스워드를 넣잖아요. 비밀 코드를 넣잖아요. 그 비밀 코드를 넣을 때 패스워드가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의 세계가 펼쳐지듯이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 보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어는 마음의 창입니다. 그리고 언어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훈련하십시오. 언어를 훈련하세요. 네.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격려와 이 소망의 언어.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공감을 주는 언어가 되도록 연습을 해야 돼요. 한 부인이 이렇게 거울을 보는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거울을 이렇게 한참 보다가 그날따라 자기 얼굴이 좀 이렇게 뭐 주름도 이렇게 보이고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다가 남편이 옆에 딱 있으니까 남편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내 얼굴이 좀 이렇게 좀 쭈글쭈글해지고 그러는데 영양크림을 사서 발라볼까? 그랬어요.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얼굴이 좀 이제 쭈글쭈글한데 영양크림을 사서 발라볼까? 근데 이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관도 호박에다 줄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냐?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호박에다 줄을 긋으면 수박이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을 해야죠. 지금도 예쁘지만 하면 더 어려 보이겠다. 이렇게 해야죠. 네? 나는 당신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말을 해야죠. 여러분, 옷가게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두 개를 들고, 이게 좋아, 이게 좋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네. 제 아내가 TV에서 그 방송을 보고는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막 외웠어요. 앞으로 이런 날이 오면 내가 이 말을 해야지 하고 외웠어요. 여러분,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말하세요? 둘 다 좋아. 그러면 그건 공감이 가질 않죠. 둘 다 좋아. 그 말은 뭐예요? 나 귀찮아, 빨리 가자. 그 말밖에 안 되는 거죠. 이게 좋아, 이게 좋아. 그럴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옷은 당신이 더 날씬해 보이고, 이쪽 옷은 당신이 더 어려 보여. 여러분, 외우세요. 외워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날이 오면, 그 순간이 오면 그렇게 말해야죠. 거기서 뭐 호박에다 줄을 긋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외우고 연습해서 이게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일을 마치고 들어오는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리고 일을 마치고 들어올 때 남편이 듣고 싶은 말이 뭐겠어요? 여보, 수고했어, 고마워. 여보, 고마워. 이거 아닙니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듯 우리의 언어가 맛을 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이메일을 보내고 뭐 카톡을 함께 나누고 할 때도 여러분 뭡니까? 격려의 말을 하세요. 격려의 말을. 소망을 주는, 뭔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뭔가 마음을 좀 이렇게 좀 시원케 하는, 힘을 주는 그러한 여러분 격려의 메시지들을 함께 나누세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보일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늘의 언어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셋째, 축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친절한 행동이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친절한 행동. 제가 오늘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뭐 일회성 깜짝 이벤트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고 갈 때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우리 교통경찰한테 정말 땡큐, 친절한 행동이죠.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주차 안내하는 분들, 예, 우리 주차 안내하는 분들,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우리 셔틀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예, 정말 수고가 많잖아요. 때로는 비가 오고 날씨도 추운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수고하고 봉사하는 분들, 그분들에게 우리가 친절한 행동으로 반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 친절한 행동이 뭐겠어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친절한 행동이죠. 예, 하라는 대로 하는 것, 순종하는 것이 감사에 대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날씨도 춥고 또 너무 수고하는데 여러분 가끔

서로에게 양보하고 또 질서 있게 행동하고. 이 친절한 행동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방식대로 자기 중심대로 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친절한 행동이 나는 친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곤욕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원숭이와 물고기가 함께 친하게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폭우가 내리고 있었어요. 폭우가 내리고 있는데 원숭이가 보니까 이 물고기가 폭우에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원숭이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도움을 주고자 물고기를 붙잡아서 나무 위에 올려다 놓았어요. 나무 위에 올려다 놓으니까 이 물고기가 막 퍼덕퍼덕거리는 거예요. 원숭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있는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물고기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물고기를 위한 친절한 행동입니까? 아니죠. 내 방식대로 한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행동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친절한 행동은 결코 친절한 행동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상대방이 감동할 수 있는,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친절한 행동.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넷째, 축복하는 삶을 살려면 마음을 담은 선물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나눌 때 마음을 담은 섬김과 마음을 담은 봉사와 마음을 담은 이 나눔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담은 선물이 감동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선물 가운데도요 감동을 주는 선물이 있어요. 그렇죠? 액수에 상관없이, 크기에 상관없이 내게 감동을 주는 선물이 있어요. 어떤 선물입니까? 마음이 담겨져 있는 선물. 그 지난번 파키스탄과 인도에 갈 때 함께 동행했던 그 집사님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뭐 선물을 준비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선교사님, 제가 선교사님이 드리려고 내가 이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펼쳐 보이는데 보니까 뭘 그 선교사님한테, 그 파키스탄 오지에 뭐 계신 선교사님인데 그분한테 뭘 드리냐면 떡국떡을 드린 거예요. 이 가래떡 있죠. 왜냐하면 그때가 설날이 막 지나는 때였어요. 설날이 막 지나는 때에 어떻게 이 선교사님을 좀 이렇게 축복할 수 있을까 하는 가운데 이 설날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 오지에서 그 설날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그 떡국떡을 준비해 온 거예요. 참 얼마나 그 감동이 되든지 말이죠. 그리고 일본 선교사님이 계신데 일본 선교사님한테는 여기 제가 하나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내 보이는데 뭐냐면 진공팩에 담겨 있는 두부를 선물로 주더라고요. 저는 진공팩에 두부가 담겨 있는 그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이 일본 선교사님이요, 얼마나 감격스러워하고 얼마나 좋아하고 감동을 받는지 말이죠. 네. 여러분, 돈으로 계산하면요 얼마 되지 않아요. 하지만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기 때문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네. 열악한 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동양 마켓도 없고 그러한 곳에, 그래서 이제 함께 가면서 제 아내가 밑반찬을 좀 갖다 드리면 좋겠다라고 해서 한 권사님에게 부탁을 했어요. 사모님, 이거 뭐 어디다 쓰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에게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돈을 받지 않고 당신이 그냥 도네이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선교사님 갖다 드릴 건데 사모님,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과 인도를 가는데 두 세트, 똑같은 두 세트, 동일한 두 세트를 이렇게 준비해서 포장해서 이렇게 주셨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감사하기도 했지만, 제가 가서 이렇게 제 아내가 선교사님을 위해서 저희 교회 권사님이 이 음식을 장만해 주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드리는데, 그것이 감동이잖아요. 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사랑, 그 정성.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담은 선물, 마음을 담은 그 나눔, 그 섬김이 여러분 축복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축복하는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하는 삶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0: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이 빌립보를 썼던 여러분, 그 주제가 뭐겠습니까? 이 전체 주제가 뭐냐면요, 메시지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지금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메시지예요. 너희가 지금 여기 살고 있지만, 그리고 너희가 로마인으로서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로마인답게 살려고 하지만 너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답게 살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빌립보서에 흐르는 내용이에요.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그 천국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래서 3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이기심이나 가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요, 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아예 나 자신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아예 나 자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경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4절에 어떻게 해야 된다? 뭐라 그랬어요? 자기 실속만 차리려 하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유익을 가질 수 있는가, 내게 유익한 것을 취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거기에 관심을 갖고 돌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이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델이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5절부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 왜?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자세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자존심을 비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겸손히 섬겼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자신에 대한 입장, 자신에 대한 어떤 자존심, 여기는 전혀 상관없이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축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 쏟아 부으셨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예수님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9절부터 11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는 거예요. 지극히 높이셔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닮아야 될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겸손히 섬깁시다. 내 입장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 저 사람을 복되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을 축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나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나를 지극히 높이신다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위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하신 일로 나는 위대해지기를 원해요. 그 주님을 따라가면, 그 주님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주님을 내가 닮기를 원하고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사 뭡니까? 나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복을 나를 통해 흘려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입니까?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사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이 믿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에 두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내 삶의 모델로 모시고 사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이 예수님의 삶,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면, 여러분 축복하는 삶이 습관에서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나를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돼요. 나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1: 영혼의 푸른 초장,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예수 공동체의 비전을 가진 시애틀 영재교회 권준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 얻기 원하시는 분은 시애틀 형제교회 또는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비참하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비참한 죽음,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것, 무서운 사고, 자연재해 등 참으로 많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보다 더 끔찍하고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지옥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입니다.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지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음부에 떨어진 부자는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다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것마저 허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자기는 어차피 몰라서 여기 들어왔지만 우리 집에 형제 다섯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전도하게 해서 이 지옥불에 들어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귀로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뜨거운 고통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이 바로 지옥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서 고통받는다는 것을 안다면 그대로 방치하시겠습니까? 지금 한국방송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전도도우로 돌아가셔서 아이텔 카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성경은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로,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 있는 자로, 에베소서 2장 3절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상상하기 힘든 이러한 묘사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는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용서받았으며,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에는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계십니까? 아직도 죄인의 자리에 서 계시고 있는지요? 아니면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 계십니까? BBN 한국어 홈페이지로 가시면 천국으로 가는 길이 보일 것입니다. 그곳에는 어떻게 죄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방문하셔서 여러분의 새로운 모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1: 온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원작 김연아 극본 권영배 연출 박광현 34번째
1: 그것이 확실한가?
2: 예.
1: 지금 함석은 등 여러 명의 학생들이 수업시간에 민족혼을 심어넣는 강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3: 함석은? 지난 만세운동 때 구속 수감된 자가 아니냐?
2: 예, 그렇습니다. 잠시 수감된 후 불려나와서 지금 숭덕학교에 있습니다.
3: 아니, 어떻게 그런 자가 숭덕학교에 있을 수가 있나?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2: 원래 그 자는 숭덕학교의 교사였습니다. 무혐의로 풀려난 자가 학교로 다시 가겠다고 하는데 우리로서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3: 이빠가야로, 누가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건가? 그런 자가 강단에서 그런 교육을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당장 그를 데리고 와라.
0: 당시 일본은 3.1운동 이후 문화정책을 펴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노골적인 민족정신교육 등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철저하게 그 싹부터 잘랐다. 그것이 그들의 정책이었다.
4: 왜 날 이리로 불러왔어? 지난번처럼 나를 무고하게 가두려는 것이오.
3: 함석은 선생, 지난번에 맛을 봤으면 어느 정도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 예의가 아니오? 이렇게 다시 불려온다면 좋지 않은 거 아니요?
4: 날 왜 불렀는지는 모르지만 당신들이 부른 것이지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은 아니지 않소?
3: 왜 당신이 여기 온 줄 모르고 있구만.
4: 그렇소. 난 당신들이 왜 날 이곳으로 부른지 모르겠소이다.
3: 견저!
1: 우리의 정보에 의하면 당신이 숭덕학교에서 나라를 위해 싸울 사람이 되라고 가르친다는 것을 입수했어. 독립운동을 조장하는 것은 우리 대일본 제국에 반하는 일인 줄 모르고 있어. 아니, 이자가.
4: 자, 들으시오. 난 독립운동을 하라고 강요한 적이 없소이다.
3: 뭐야? 아, 겐저, 그만해둬라. 어서 말해보시오. 뭐라고 가르쳤는지.
4: 나라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쳤지. 독립운동을 하라고 가르치지는 않았소이다. 나라가 필요한 인물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잘못이오?
1: 그 나라가 어느 나라야? 조선인가 일본인가?
4: 그런 것을 내게 물으니 내 이해할 수가 없지 않소. 일본과 우리는 한 나라라면서 그걸 당신들이 나에게 물은다면 내 뭐라고 말을 하겠소?
1: 뭐야?
3: 리버시아, 단지 그것만 가르쳤어?
4: 예, 스승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이지요. 내가 저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는지 궁금하면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들으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것이오. 자, 이제 가도 되겠소이까?
3: 좋소, 들어가시오. 하나 과도한 말은 삼가시오. 알겠소? 서로 협조를 하면서 삽시다. 그만 가보시오.
1: 아니, 이절 보내다니.
3: 겐저, 그냥 보내드려라.
4: 고맙소. 배웅은 나올 필요 없소이다. 그럼 다음에 보겠소.
1: 저자를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3: 저자의 말이 틀린 것은 없다. 대신 저자도 감시를 붙이도록.

0: 장로님, 어떻게 하시기로 했습니까?
1: 뭘 말씀입니까?
0: 비득이 말입니다. 뜻한 바를 이루겠다고 하는데 허락을 하셔야 하는 건 아닌지요?
1: 부인, 자식의 길을 아비가 어찌 맡겠습니까? 하지만은 좋은 길인지 아닌지는 알아보고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도합시다.
2: 비드가 어떻게 됐어? 결정했니?
3: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지만 답을 안 주시지 않네.
2: 그러시겠지. 독립운동이 그냥 하는 일인가?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인데.
3: 하지만 난 내 뜻을 꼭 이룰 거야.
2: 그럼 나도 기다릴게. 곧 대한청년 독립단이 만들어질 거야.
3: 뭐? 대한청년 독립단?

무슨 조짐이 있는 게 확실해. 무슨 조짐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이지? 아, 냄새가 나는데. 아, 겐조입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게 사실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대한청년독립단? 대한청년독립단. 이놈들을 그냥...

출연 정운석, 신세인, 우문희, 이명숙, 유재상, 이윤정, 홍승표. 라디오 드라마 한국교회 순교사 제6화 예수의 작은 종 유계준 장로 34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인생은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든 때도 있겠지만 나를 지키시고 도우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늘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BBN 방송은 단 한 번도 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또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방송을 대가로 돈을 요구한 일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운영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을 보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 BBN 방송은 이런 걸음을 계속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행진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희 웹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이라고 하는 글을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후에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0: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 가운데 요셉은 어떤 인물이겠습니까? 그는 언제나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자기는 실망을 당할지라도 자기를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사람, 언제나 당당하고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상황과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낙관적인 사람, 또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순간순간 읽어내는 영적인 사람이며 끝까지 가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끔찍히 사랑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바로 이 요셉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1: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2: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3: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일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 읽기 시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신다면 1년 동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묵상하실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3장에서 35장 말씀입니다.
3: 제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옷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의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괴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른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약정과 밤에 대한 나의 약정을 파하여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대.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파하여 그로 그 위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윈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윈을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택하신 두 족속을 버리셨다 한 것을 네가 생각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치 아니하도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주야의 약정이 서지 아니할 수 있다든지 천지의 규례가 정한대로 되지 아니할 수 있다 할진대 내가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려서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로 돌아오게 하고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4: 제34장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와 그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질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붙이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 손에 붙임을 입고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왕 시드기야여 나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는 내 열조 선왕에게 분양하던 일례로 내게 분양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왕 시드기야에게 고하니라. 때에 바벨론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견고한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습니다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언약하고 자유를 선언한 후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언약은 곧 사람으로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케 하고 그 동족 유다인으로 종을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언약에 참가한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케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복종시켜 노비를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서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렸거든 7년 만에 너희는 각기 놓으라. 그가 6년을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케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나를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목전에 정당히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언약을 세웠거늘 너희가 뜻을 변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노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케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서 너희 노비를 삼았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나를 듣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언한 것을 실행치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선언하여 너희를 칼과 연병과 기근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열방 중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짐승의 식물이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왕 시드기야와 그 방백들을 그 원수의 손과 그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 성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취하여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로 황무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3: 제35장 유다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레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오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여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잇따랴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의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넣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저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의 장막에 거주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고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손저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의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장막에 거주하여 우리 손저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 하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거하였노라.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의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종하여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1: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예레미야 33장에서 35장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매일 성경읽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등불이 될 것을 저희들은 확신하면서 내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했느냐라는 질문과도 같은 말입니다. 다른 많은 종교들에서는 사람이 중생하는 것, 거듭나기 위해서는 깊은 영적 수련과 수행의 결과로 주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순식간에 거듭남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는 거듭남의 비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거듭남과 중생의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종말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라고 하시면서 말세의 징조를 예언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임할 것을 가르칩니다. 당신은 세상의 마지막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세상의 마지막 날에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이 될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뉴턴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난로가에 앉아서 책을 읽던 뉴턴이 갑자기 큰 소리로 하늘을 불렀습니다. 난로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불을 좀 낮추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요. 그 난로는 장작을 사용해서 불을 지피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줄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녀가 조용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생님, 조금 뒤로 의자를 물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뉴턴은 매우 중요한 것을 생각하느라 의자를 뒤로 물리면 된다라고 하는 사소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느 쪽을 먼저 생각하느냐, 무엇을 집중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문제 해결은 어렵게 될 수도 있고 또 쉽게 풀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신자들이 어떤 일이 닥쳐왔을 때에 걱정과 염려로 그것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도 안 보이게 되고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도 망각하면서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큰 근심거리에 빠졌을 때에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조금 더 물러서서 우리를 늘 인도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면 그 문제는 쉽게 풀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0: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나누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2: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BBN 찬양의 말씀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랫동안 미국 복음주의 교회를 통해 탁월한 목회와 말씀 사역을 해오신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와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강해가 계속되는데요.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 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찬양의 말씀 시간으로 초대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찬양의 말씀 시간의 김경찬 목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주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종결 지으면서 그 심령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에게로 화목시키고자 하시는 복음을 전파하기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그의 혈육 친족인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과 나누기를 바울은 간절히 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루살렘으로 그가 간다면 그가 어려움과 핍박과 고생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중에 바울은 마침내 가이사라까지 왔고 거기서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만약 그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묶을 것이라고 바울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의 일행들은 심히 걱정하였고 바울이 결심을 포기하게 하려고 했지만 그는 포기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일행은 바울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동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공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격과 관계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있고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늘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은 사람들이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에 적용되는 일정한 때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과 논의해 보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이란 어떤 장소, 어떤 사람, 혹은 어떤 지위와 관계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말은 어디서 살고 무엇을 하며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가에 관계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지 않구나 하는 놀라운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상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믿는 자가 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주어야 할 책임이 있는 태도, 행위, 그리고 열망을 수반하는 삶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특색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5절에서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기록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한 에베소서 6장 5절과 6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같이 자신들을 순종과 헌신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로 성별되어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과 순결함으로 특징 지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필기해 오신 종이를 꺼내시고 성경을 함께 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믿는 자가 매일의 삶 속에서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는 태도, 행위 그리고 열망을 수반하는 삶에서 분명하게 보여지는 특색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정의의 성경적 근거를 계속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따라서 믿는 자가 감사하고 감사의 정신을 보이고 우리의 삶 전체에 대해 진실로 감사하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와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5절로 함께 넘겨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믿는 자들이 그들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믿는 자의 위에 있는 시민 권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으로 넘겨서 15절과 16절, 17절을 읽도록 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베드로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면 고통을 자신에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도록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육신의 정욕을 제거하고 죄짓기를 그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에 있는 다른 구절 하나를 주목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보여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성경 본문들은 하나님의 뜻이란 우리의 인격의 성장에 반영된 삶의 질에 주로 관계된다는 진리를 충분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공부한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8장 5절은 믿는 자들이 주님을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삶의 질에 관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6절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같이 다른 사람들을 순종과 헌신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합니다. 이것은 좋은 삶의 질, 태도와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순결로 특징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뜻이 삶의 질을 다루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믿는 자는 감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나라의 권세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4장에서는 믿는 자가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육체적 순결을 수반하는 삶의 특징에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은 믿는 자가 세상을 사랑치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방금 읽은 이 모든 구절들과 또 여러 구절들을 또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나누지 못한 구절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어디서 살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또 누구와 관계하는 것에 관한 관련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가 어디서 어떠한 일을 하는 것과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잘 서술해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삶의 질과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의 삶에 있어서 주로 믿는 자의 삶의 내면의 질과 관계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는 것이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만약 그것이 여러분에게 좀 알쏭달쏭하게 들린다면 이것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믿는 자의 인격이 마땅히 되어야 할 대로 된다면 그 사람은 믿는 자가 마땅히 해야 할 대로 선택할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안에 마땅히 되어야 할 그 사람이 되어 있다면 마땅히 할 바를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듯이 인격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초석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삶을 살아갈 때 마땅히 선택해야 할 것들을 인격이라는 기초석 위에 세워 가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믿는 자가 매일의 삶에서 드러내야 할 책임이 있는 사고방식과 행동 그리고 우리가 가지는 동기를 속에 드러내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것에 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말할 때 아주 빈번히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누구와 함께 할지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나의 뜻은 너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실로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가에 근본적으로 관계가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마땅히 되어야 할 인격이 되면 그 그리스도인이 하는 선택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해야 할 선택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지침과 인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해야 될 선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많은 선택, 즉 결정을 필요로 하는 세상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정해야 할 방향들이 있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답해야 될 기본적인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가져야 할 인격을 가지고 있다면 솔직한 제 판단으로는 그 인격을 가질 때에만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이해하면서 바른 선택을 할 준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기 원하는 것, 되기 원하는 것, 가기 원하는 것, 누구와 어울리기 원하시는가를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서 나의 인격이 마땅히 되어야 할 인격이 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주님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BBN 한국어 방송에서 보내드린 도널드 허벌드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청취해 주셨습니다. 말씀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치먼드 침례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찬 목사님이셨습니다. 들으신 말씀으로 오늘 남은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으로 이성적이요, 계산적이요, 합리적인 성향이 많은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쉽게 믿지 못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한지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자격들을 갖춘 자들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모두가 다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가슴이 뜁니다. 오늘도 이 감격이 하루 종일 저를 지배했으면 좋겠습니다. BBN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 감격을 자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 BBN 방송을 청취하는 또 다른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0: 하나님 말씀으로 굳게 서서 진리를 선포하며 선별된 찬양만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랜 세월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아직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일까? 라고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있었습니다. 그 고민의 갈등에 맞추는 지점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세주로, 즉 1대1로 만난 적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의 1대1의 만남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바로 나의 죄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과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니 내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깨끗이 씻어졌다는 놀라운 사실도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이 바로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이 죄인임을 먼저 고백하시고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 구원의 확신은 물론이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에 놀라운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성경은 창조의 시작부터 세상 끝까지 세상 기록입니다. 창세기는 세상의 창조, 죄의 시작, 홍수,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로부터 에스더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400년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욥기에서 솔로몬의 아가서는 아름다운 시와 지혜들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나머지는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의 선지서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와 미래적 운명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한국어 성경대학에는 구약 성경 연구 1, 2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지금 등록해서 공부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어린이는 자기가 배운 것을 잘 예상하지 않은 곳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어떤 어린이가 어머니에게 배가 아프다고 말하자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어쩌면 내 위가 비었기 때문일 수도 있으니 먹을 것을 만들어주마. 얼마 후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다가 컨디션이 안 좋았던 목사님이 머리가 조금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어린이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마 목사님 머리가 비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 머리에 뭘 좀 먹여보세요. 이 이야기는 물론 하나의 유머입니다. 하지만 우리 영혼이 아프면 무엇을 해줘야 할까요? 영혼이 아플 때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그 빈 영혼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0: 전혀 광고 없이 순수 청취자들의 후원으로만 운영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생명의 말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도록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경을 받아든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시간은 성경의 올바른 이해와 실천적 안목을 제공하며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어 확신 가운데 함께 서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도를 전하며 그리스도인들의 성서적 비전을 일깨우고 있는 정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큰 은혜와 도전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결례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한 수녀가 차를 운전하며 가는데 기름이 가스가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조금 더 갈 수 있겠지 하고 주유소를 그냥 지나치고 갔는데 1마일쯤 가서 가스가 다 떨어져서 차가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1마일을 거꾸로 걸어서 고생고생하며 걸어서 와서 기름을 사가려고 하는데 기름을 담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친절하게도 거기 일하는 청년이 뒤에 창고에 가서 요강을 하나 갖고 나왔습니다. 여기다가도 그냥 담아서 가시오. 그래서 그 요강에다가 가스를 샀고 들고 또 걸어서 가갖고 꽤 잘 이게 부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가스에서 막 정성을 들여서 힘들게 한 방울도 흘리면 안 되니까 더 열심히 그렇게 정성을 기울여 요강을 기울여 가스를 차 가스통에 집어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트럭을 타고 지나가다가는 그 광경을 보고는 차를 멈춰 세우고는 창문을 내리고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녀님, 나도 수녀님 같은 그러한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기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에 의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무려 82%가 된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많은 믿지 않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무려 82%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기적을 행하신다고 믿고 있는다고 해요.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등등을 쭉 기록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베푸신 기적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한 학자의 조사에 의하면 예수님의 사역 전체의 내용을 다 빠짐없이 기록한다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약 80권 정도의 양이 필요하다고 계산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우리 복음서에 보시면 약 40개 정도의 그러한 기적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35개 정도의 기적이 있고 40개 정도의 비유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그러나 비유가 한 말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적 사건은 그리스도의 부활 전에 7개, 부활하신 후에 1개만 선택적으로 빼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요한의 입장에서는 많은 그러한 기록 기적 가운데 7개, 8개를 택한 것은 분명한 특별한 의도가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활 전에 주께서 행하신 7개의 기적에 대해 요한은 이 기적을 표적이라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표적이라는 표현을 따로 사용함으로 해서 이 표적의 의미는 메시지를 지닌 하나님의 기적사건, 하나님으로서의 기적사건, 예수님께서 베푸신 메시지를 지니고 있는, 실상 모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기적도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 요한복음은 실상 예수님 실제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전 줄잡아 50년 정도 후에 기록된 것으로 대부분 학자들이 이해를 합니다. 요한이 그동안 예수님 체험을 근거로 50년 동안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다시 그 내용을 머릿속에 성령의 영감을 받아 성령의 지도하심을 따라 다시 요한복음을 기록해 줍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은 상당히 심오한 그의 신학적인 통찰과 그의 목회 경험을 바탕으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다른 각도에서 또 많은 경우 다른 내용들을 우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상당히 깊이 있는, 그러기에 어떤 학자는 얘기하기를 요한복음은 마치 코끼리가 들어가서 수영할 만큼 높은 깊은 그런 심오한 연못과도 같고 또한 동시에 어린아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얕은 잔잔한 물가와도 같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우기 원하는 분들에게 요한복음을 권하는 것도 그 이유요. 요한복음을 반복해 읽다 보면 점점점 그 심오한 의미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사건.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 영광, 믿음. 표적, 영광, 믿음. 이 포뮬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무엇인가? 기적은 일상적인 자연 법칙을 넘어서서 또는 때로는 정지시키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행하시며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시는 사건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늘 우리 삶 속에 간섭하십니다. 매일매일 오늘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를 간섭하셔서 호흡 공급해 주셨고 우리가 차 타고 예배당 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간섭하심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우리가 때로는 놀랄만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며 평소와는 조금 더 달리 강하게 힘차게 주님의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기적이라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평소에 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 오병이어의 그러한 기적을 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지만 기이한 방법으로 간섭하시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기적이라 정의를 하죠. 오늘 본문에 1절 2절에 보시면 사건의 배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가운데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을 제가 좀 강조해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공생애에 관한 기록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날짜를 카운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장 45절에 나다나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만나신 후에 사흘째 되던 날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앞에 거슬러 보시면 1장 19절 이하에 침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어 대제사장들이 내가 누구냐 질문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해주고 그게 제1일입니다. 제2일은 1장 29절에 침례자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하는 것이 제2일에 벌어진 사건이요. 제3일은 1장 35절 이하에 요한의 두 제자, 아마도 요한과 또 안드레로 추정되는 그 두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제4일에는 1장 41절에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제5일이 1장 43절에 빌립과 나다나엘이 예수님 만나는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 제5일로부터 3일째, 사흘째 되던 날, inclusively 계산을 해서 5, 6, 7, 7일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의 시간적인 배경을, 그리고 그 앞에 이튿날, 이튿날 이런 표현들을 써가면서 이 날짜를 카운트해서 제7일에 이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프리젠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이해를 그대로 받아들이든지 그렇지 아니하든지 시간적인 배경과 아울러서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심오한 신학적 의미를 설명드리기를 원합니다. 5장, 7장, 9장에 보시면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그 영혼들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제7일 안식일에 이 사건은 혼인잔치라고 말씀을 우리가 말씀해서 보지 않습니까? 이 혼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는 창세기 1장, 2장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주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을 상기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러한 그러한 이유를 근거로 해서 이 시간이 제7일에 벌어졌다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모습으로, 이제는 재창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영혼들을 살리시며 자유케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시대를 도래시키는 메시아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건 첫 번째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The primary, 시간적으로 첫 번째인 동시에 그 significance, 그 중요성에 있어서도 으뜸이 되는 그런 사건으로 이해를 합니다. 결혼식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거기에 어머니가 초대가 됐고 아마 그래서 예수님 친척 집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어떤 학자는 우리 사도 요한의 결혼식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이런저런 전해 내려오는 그런 글들을 통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어머니 때문에 또 초대를 받아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그 잔치에 참여합니다. 뭐 갈비찜에 보쌈 김치, 장어 구이, 무슨 뭐 광어회, 뭐 잔뜩 차려놓고 잔치가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기죠.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포도주는 잔치의 필수 요건이었습니다. 기쁨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로 구약에서 등장하기도 하고요.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고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러한 내용이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결혼 풍습은 적어도 하루 또는 이틀 정도 함께 뱅퀏을 합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더 길게, 심지어는 일주일 동안, 때로는 2주일 동안 잔치를 계속해서 베풀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이런저런 맛있는 음식이 많이 나오지만 동시에 포도주가 나와야 됩니다. 당시에는 이 결혼 비용을 다 신랑 측에서 냈다고 합니다. 성경적으로 신랑 측이 내는 게 맞는데 요새는 좀 이게 미국은 이상하게 돼갖고 딸들이 내는 것 같아요. 전 딸이 둘인데 성경적으로 해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포도주가 없어지게 떨어지게 된 거예요. 왜 포도주가 떨어졌는가?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역시 또 우리 시몬 베드로가 많이 마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보고를 하며 무슨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사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을 하는 것을 보죠. 왜 그리 했겠는가? 글쎄요. 자, 또다시 제자들이 많이 먹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마리아는 뭐 요한복음에는 마리아라 칭하지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라고는 칭하고 있지만 어쨌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할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시를 받았고 특별한 인포메이션을 많이 그는 갖고 있었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던 예수님의 어머니였고 특별한 여인이었습니다.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보고하는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이 잔치가 망가질 그런 분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아니하면 가문의 망신 아니에요. 아니 실제로는 음식을 제대로 준비하지 않고 손님들을 소홀히 대할 경우에 심지어는 소송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당시의 분위기였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축하, 축복이 이제 불만과 저주로 바뀔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생기있던 대화가 이제는 짜증과 불평으로 바뀔 만한, 웃음이 분노와 당혹감으로 바뀔 만한 이런 상황에 예수님의 어머니가 등장을 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표적은 분명히 첫 번째 표적이라 말씀하고 있기에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다른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다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접근하며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하는 그런 보고를 하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의 특별한 방법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되었고 가브리엘은 그 사건을 마리아에게 알려줬었습니다. 그 이름을 예수로 알아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고 이름까지 계시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래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 성령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예수님을 잉태해서 낳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가서 보시면 선지자 시몬이 와서 결례 때 예식하는 그 어린 아기를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리라 이렇게 예언적으로 선을 냈고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말씀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그렇게 또 한번 확인하며 예언해 줬습니다. 12살 됐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스스로 길을 잃으시고는 대제사장들과 랍비와 신학 논쟁을 나누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내 친아버지라 불렀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일에 관여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하셨나이까? 말씀해 보면 마리아는 이것들을 다 마음에 두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년 정도의 세월이 흐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요셉은 그 사이에 죽은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는 것을 봤을 때 또 여기에도 아무런 언급이 없는 것을 봤을 때 어쨌든 예수님은 그래 요셉이 죽고 난 후에 맏아들로서 가장으로서 아마도 자기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그 가업을 이어받아 목수 일을 하면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가정의 이런저런 중요한 일들을 해결했을 것이라 봐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놓고 두고 본다고 한다면 한 열흘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렛 목공소 폐점 세일을 하셨어요. 다 세일로 50% 디스카운트 다 파셨어요. 그리고는 목공소를 깨끗하게 정돈하시고 빗자루를 딱 세워놓으시고는 이제 더 이상 목수가 아닌 마리아의 아들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 오신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했어요. 아마도 사도 요한과 안드레가 그 첫 번째 두 제자였고요. 시몬 베드로, 우리가 아는 것 같이 빌립과 나다나엘 제자들을 모으기 시작하며 이 결혼 혼례식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그런 분위기였기에 아마도 마리아는 아 이제 우리 아들 예수가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기에 이러한 질문을 하지 이러한 요청을 한 것이 아닌가 이해를 합니다. 사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라는 그런 표현은 이렇게 경멸하는 표현은 결코 아닙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맴, 마담 이 정도의 표현이에요. 존경의 그러한 예의를 갖춘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30년 동안 어머니로 불러오던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특이한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모두가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어머니가 아닌 한 여인으로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더 이상 이 마리아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모습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여기에 마리아와 예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더 이상 아들과 어머니가 아닌 메시아와 그리고 그 메시아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구원을 받아야 될 한 죄인인 마리아의 모습으로 그 관계가 바뀌는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기를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내게 이러한 요청을 합니까? 포도주 떨어진 사실을 왜 내게 얘기합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때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요한복음에서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곳곳에서 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표현을 반복해 쓰고 있고 때가 이르렀다는 표현도 쓰고 있고 그 때는 결국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은 당신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때라는 표현으로, 그 때라는 표현으로 반복해 사용하십니다. 여기 예수님 답변하시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아직 메시아로서 내 전체 모습을 다 풀이 전적으로 계시할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내가 아직은 더 3년여 정도 더 사역을 하고 대속의 십자가를 질 것이며 부활할 것이며 승천할 것이며 그러니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얼만큼 마리아가 이 말씀의 의미를 다 깨달았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권위를 마리아가 이제 인정해 드리며 하인들에게 얘기하기를 무슨 말씀하시든지 너희가 그대로 순종하라고 요구합니다. 6절로 10절까지 보시면 이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그러한 기적을 행하시며 표적을 보여주시죠. 이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 위해 아니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은 포도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필요한, 발효가 되어져야 되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물을 졸지에 순간적으로 포도주로 바꾸심으로 해서 시간을 뛰어넘으며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11절에 보시면 표적의 그 결과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더니 그 영광을 나타내시게 되며 그리고 그 영광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었다고 말씀합니다. 표적, 영광을 드러내시며 그 영광에 대한 반응, 믿음. 이것이 요한복음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있는 이 기적 표적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동일하게 전해주고 싶은 그러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기 첫 표적이라고 되어 있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표적의 시작을 삼으셨으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물론 그 뒤에 많은 표적을 향하시게 됩니다. 역시 요한은 7개, 8개를 골라서 기록해 주고 있지만, 그러기에 특별한 중요성을 지닌 표적으로 우리가 이 표적을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시인 알렉산더 포프가 이 사건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멋있게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문학적으로 멋지게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물이 자기 창조주를 보고는 얼굴을 붉혔다. 그랬습니다. 하, 이렇게 멋있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물이 창조주를 뵙고는 얼굴을 붉혀 빨간색 포도주로 바뀌었다. 본문 가운데 한 두 개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금 예수님 닮은 복음을 따라가자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제가 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 닮은 복음이 있고요. 예수님 복음이라 우기지만 예수님을 안 닮은 복음이 현재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받아야 될 교훈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건을 사실을 이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음을 과연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 사실을 모르고서는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가 없으며 예수님 닮은

그것을 망가뜨렸고 그것을 못생긴 것으로 망가뜨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셔서 재창조의 사건을 그래서 아마 7일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그것이 맞든 또는 공감하지 아니하든 더 중요한 것은 포도주로서 우리 죄가 망가뜨리고 죄가 다 놓쳐버린 빼앗겨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서 계심을 이 물포도주 사건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상당히 상징적인 그러한 디바이스를, 문학적 기교를 많이 사용하는 그러한 저자였습니다. 신학적이고도 상징적 의미를 또한 문자적이고 현실적인 사건들을 요한은 잘 이렇게 묶어 혼합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아픔은 다 사탄의 장난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의 포도주를 우리는 우리 죄악 때문에 다 쏟아 엎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우리 손에서 기쁨의 포도주를 뺏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시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포도주와 젖을 사 파티를 새롭게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천국 파티를 여기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Kingdom is a party. 전적으로 파티입니다. 방탕하는 파티가 아니고 거기에는 참 깊이 있는 기쁨이 있는 만족감이 있는 격조가 있는 우리를 참 멋있게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파티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불만과 저주가 다시 축하와 축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짜증과 불평이 다시 생기 있는 대화로 바뀌게 되며 분노와 당혹감이 다시 웃음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바뀌고 있으며 이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 사람이 되어 찾아오셔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이 물포도주 사건으로 당신이 오신 목적을 명쾌하게 상징적으로 또한 문자적으로 신학적으로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으며 요한은 이 사건을 그렇게 우리에게 묘사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슬픔과 비탄에 빠진 인생들에게 기쁨과 의욕을 새롭게 가득 채워주시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새 시대라는 표현을 반복해 사용해야만 됩니다. 메시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반복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메시아의 통치하심이 우리 삶과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현실, 이 내용을 반복해서 회자하며 또한 선언해야만 됩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얘기해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삶의 시각이 필요합니다. 한 목사님과 한 화가와 한 목동 셋이서 그랜캐년을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랜캐년의 그 웅장한 멋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기를, 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의 이 위대한 모습을 보라. 화가는 그 광경을 보고는 이 아름다운 광경을 화폭에 담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랬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목동이 얘기하기를, 야, 여기서 소 잃어버렸다간 큰일 나겠네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메시아닉 에이지, 메시아 시대의 안경을 쓰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책임이 주어져 있습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을 그 시각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바라보며 판단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해서 타선한 인생을 제 궤도 위에 올려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복 아닙니까? 탈선해서 믿어도 가지 않던 그 기차를 주님께서 궤도 위에 올려놔 주시고 친히 뒤에서 밀어주셔서 막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소망과 생명의 길을 마구 달려갈 수 있도록,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의미를 나는 안다고 겸손하게 자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의미 있는 인생의 궤적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도래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메시아가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카운슬러 상담자이시오, 그분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0: 계십니다. 만일 모든 군더더기의 삶을 근육으로 바꿔주는 그런 약이 있다. 그리고 제가 그 약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약을 사서 드세요. 그렇게 제가 하면 그 약을 팔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아마 그 약을 사는 분보다는 그 약효를 의심할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몸매를 보면 그 약효가 잘 설득이 안 될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복음을 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풍요로움을 보장해주는 복음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는 목소리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 보면 고난 없는 삶을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주실 것 같습니까? 예수님 모습을 보면 예수님 그 예수님 주는 그 복음이 소위 우리의 물질의 풍요로움을 보장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평생 가난하게 사셨어요. 그분의 삶은 고난과 박해의 연속이었습니다. 결국은 모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고난을 경험하셨어요. 고난 중에 가장 극한 고난을 예수님께서 경험하셨습니다. 어찌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주는 복음을 통해서 고난 없는 삶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늘 남루한 옷을 입고 다니시며 글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오송호텔에 주무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어찌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그 복음이 줄 거라고 기대를 하냐 말이죠. 앞뒤가 안 맞는, 차라리 제가 파는 약을 사세요. 이 정도면 제 몸매가 이 정도면. 어찌 그렇게 엉뚱한 복음을 찾고 있으며 엉뚱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닮은 복음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을 우리는 따라가고 있기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글쎄요. 정말 죄송하지만 우리가 모두 존경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잘 아는 분이 그분 이 만약에 머리 나는 약을 판다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겠어요? 가정적인 인물입니다. 그냥 머리가 전혀 없는 분이 이 약을 사면 머리가 납니다. 아무리 외치면 의미가 없죠. 소위 안 팔리죠. 예수님께서 언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세요? 당신은 그렇게 풍요로운 삶 살지 아니하셨고 그러나 그분은 가는 곳곳마다 기쁨을 선사하셨습니다. 마음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아들도 살리시며 그 마음속에 아니 그러나 주께서 늘 자주 하시던 말씀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샬롬을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병을 낫게 해주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때로는 가난한 가운데도 아니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궁극적인 복은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아프고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사탄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표 복음이며 그 예수표 복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돈 몇 푼 주시기 위해 십자가 지신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아픔을 해결해 주시려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아무리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 없는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려고 모든 걸 다 동원해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죄의 삭신 죽음을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뭐 1밀년, 2밀년 정도 때문에 돌아가신 거 결코 아닙니다. 건강을 우리가 얻고 건강을 누리고 해도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10년 더 살지만 또 죽을 것이고 20년, 30년 더 살아도 또 죄의 삭세 노예가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예수님 표 브랜드를 갖고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새 시대를 여시며 메시아의 통치하심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은 예수님의 통치하심이지 몇 푼 안 되는 그러한 돈이나 몇 년을 더 연장하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물론 주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건강의 복도 주시지만 그것이 주된 선물이 아니요. 주된 선물은 감히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이 내 통치자시라고 하는 그분이 내 왕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우리가 받은 바 그리스도께서 주신 선물이며 궁극적인 복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으나 당신은 40일을 굶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셨으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목말라하며 고난 가운데 순환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지만 당신은 그 나사로의 죄까지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온 우주를 뒤엎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 앞에 다시 서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야말로 말로 믿을 만한 분이시며 우리 생명을 다 드릴 만한 위대한 아름다운 뛰어난 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 새 시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려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닮은 복음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욕심으로 복음을 둔갑시키지 아니하고 어떠한 환경에도 관계없이 고난과 심지어 물질의 궁핍 속에서도 기쁨과 평강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예술적인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히 예술적인 너무나 멋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어요. 이것이 예수님 표 복음입니다. 그 새 시대 도래시켜 주셨고 이제 두 번째는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원합니다. 새 창조가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 중이며 우리가 그 진행 중인 창조 속에 들어가 살고 있는가. 과연 그분의 통치하심이 내 생각을 지도해주며 안내해주며 내 행동을 그 능력으로 도와주시는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예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이 시작이 됐거니와 그러나 또한 동시에 디도서 2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율법에서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하는 하나님께 친히 속한 친백성,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여기저기 흠집이 없지 않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난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하나님께 I am his own people 하나님께 난 속한 사람으로서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살아가는 이것이 메시아의 시대에 들어와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같이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면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Since Jesus came into my heart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후에 내 삶 속에 혁혁한 변화가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나고 있으며 더 나야 될 것입니다. 물 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배우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물 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심은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이것이 예수표 예수님 복음 물 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이 새 시대를 도래시키고 이 새 시대의 그 복과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것들 되게 해 주시려고 저 같은 죄인도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주시려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부활하시고 오라 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 물가로 나오라 우리를 초청하셨고 그 복을 우리에게 제한 없이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복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이미 시작된 그리고 진행 중인 이 새 창조의 역사 가운데 우리 한 발자국 더 깊이 깊이 들어가며 한 주간을 주님 영광을 위해 승리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 새 창조의 역사에 참여하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존재의 가장 깊은 곳부터 우리의 온 존재가 다 메시아 시대의 안경을 쓰고 하루하루 숨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갈망이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 시대에 걸맞지 아니한 이런저런 것들을 다 내던져야겠죠. 성령의 불로 쓸데없는 것들을 다 태워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더럽혀진 영혼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쁨과 환희와 풍요로움과 천국 잔치의 상징인 그 포도주가 차고 넘치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이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한 주간 동안 힘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1: 지금까지 정연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신앙 상담이 필요한 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으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korean@bbnmedia.org입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으로 받은 은혜와 도전이 여러분들의 삶에 큰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 전해드리는 생명의 말씀을 꼭 청취 바랍니다.
2: 1년 365일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 증거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에게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구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이루신 다음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증인의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여되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면 저희 BBN을 소개하는 ITL 카드를 신청하셔서 이웃들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사명을 위한 또 하나의 길이 될 것입니다.

0: 수많은 혼탁한 방송 가운데 오직 순수한 복음만을 고집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뉴턴은 인간의 유형을 다음과 같이 셋으로 나누었습니다. 인생을 기피하는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자신의 기분, 자신의 욕심만 생각하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사람을 우리는 기회주의자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로는 달려가는 말에 올라타서 목에 매달려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떨어질까봐 말에 목을 꼭 붙들고 있어서 다른 데 신경을 쓸 여유가 없습니다.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이 달리는 대로 끌려다니는 종속적인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신을 의탁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자신의 전부를 의탁하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대로 충성되이 사는 사람입니다. 새로운 역사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이룩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시는 청취자님께서 방송 청취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의 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연히 방송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임을 믿습니다. 너무나 은혜로운 말씀을 24시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인터넷으로 오랫동안 듣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 아직 감사를 표현할 순 없지만 하나님께서 더욱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 걱정 없이 거룩하고 성결되게 축복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얼마나 많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세상에 이렇게 복음적인 방송을 인터넷에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드립니다. 인터넷 문화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예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복되고 은혜로운 간증입니다. 감사를 드리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인터넷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며 시와 찬미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귀한 사역에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한국어 방송 사역에 함께 물질로 동참하시고자 원하신다면 BBN 한국어 방송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으로 들어오시면 후원금을 보내시는 다양한 방법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천국 소망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무언지 모르지만 어깨가 늘 무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바쁜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 예수께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쉼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주님께 나오지 않으면 결코 쉼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로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0: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비비엔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동안 많이 기다렸죠?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할 박용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나요? 빨리 성경 나라로 들어가고 싶다고요? 알았어요. 그럼 여러분들과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준비됐나요? 재밌고 신나는 성경 이야기 속으로 출발!

0: 여인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군의 사령관까지 올라갔던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영웅이었습니다.
1: 아니, 그놈이 지나가는 길마다 사람들이 나와서 만세를 부른단 말이지.
2: 그렇습니다. 다윗을 향해서 어떤 자들은 우리 민족의 왕이시여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1: 어린 놈이 그렇게도 인기가 좋다니.
0: 그렇지 않아도 정신이 불안하기 짝이 없으며 미쳤다고까지 소문이 나 있던 사울왕의 가슴에는 다윗에 대한 질투심과 증오감이 불타오르기 시작했어요.
1: 내 이놈을 죽여버려야겠어.
0: 그러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은 사울왕과는 달리 다윗을 끔찍히 사랑하는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3: 어머니, 그대로 두었다간 아버지가 틀림없이 다윗을 죽이고야 말 것입니다.
4: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것을 막을 수 있단 말이냐?
3: 다윗을 우리 식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4: 우리 사위로 삼잔 말이냐?
3: 예, 그러면 아무리 미워도 사위로 죽일 수는 없겠죠.
0: 가족들은 사울왕을 달래고 달랩니다.
4: 우리나라에서 그만한 사위감은 없습니다. 우리 민족의 내일을 위해서도 다윗을 우리 사위로 맞아들여야 합니다.
0: 마침내 사울왕은 허락했어요.
1: 좋아. 내 딸을 그놈에게 시집 보내기로 하지. 내 사위로 삼겠어.
0: 사울왕의 속셈은 그러나 다른 것이었어요.
1: 사위로 삼자. 그러면 그놈은 절대로 내 명령을 거역하지 못할 것이야. 그런 다음에 약간의 군대만을 주어서 위험한 전쟁터로 보내기로 하자.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게 만들어야 한다.
0: 사울왕의 그러한 흉계는 들어맞지 않습니다. 다윗은 죽는 대신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것이죠.
2: 왕이시여, 또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지금 수많은 선물과 그리고 포로들을 데리고 돌아오고 있다 합니다.
1: 그럼 돌아오는 길목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다윗 만세를 불러대겠지.
2: 그렇습니다.
1: 나쁜 놈. 그래, 좋다. 그놈이 돌아오면 내 집안에서 그놈을 죽여버릴 것이다. 오늘 밤 잔치가 끝나면 내일 새벽 그놈이 제 방에서 골아 떨어져 있을 때 죽여버리도록 하라. 예, 왕이시오.
0: 그 말을 엿들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사울왕의 딸이며 다윗의 부인이었죠.
5: 날이 새기 전에 어서 도망치세요. 조금만 있으면 당신을 죽이려고 군사들이 몰려올 겁니다.
3: 아니, 왕께서 자신의 사위인 나를 죽이려 두신단 말이요?
5: 어서 떠나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0: 다윗은 허겁지겁 담을 넘어 어둠 속으로 도망쳤어요. 그로부터 다윗과 사울왕의 길고 먼 미움의 세월이 시작됩니다.
1: 도망을 쳤어?
2: 예.
1: 도망을 쳤더라도 필시 멀리는 가지 못했을 것이야. 빨리 뒤를 추격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그놈을 잡아야 한다.
0: 수많은 추격대가 다윗의 뒤를 찾아 나섭니다. 말 한마디 없이 물이나 음식 하나도 없이 그대로 도망치고 있는 다윗. 옷은 갈갈이 찢어지고 온몸은 가시나무에 걸려 상처투성이가 됐어요. 그러나 그는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도망치고 또 도망쳤습니다.
3: 절대로 잡혀 죽어서는 안 된다. 생명이 아까워서가 아니다. 만일 내가 잡혀서 죽는다면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부끄러움이다. 결코 그런 부끄러운 얘기거리를 남겨서는 안 된다.
0: 몇 날 며칠을 기진맥진해서 도망치던 다윗은 산속에서 수도원 하나를 발견했어요. 수도원이란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기도 생활을 보내는 그런 건물을 말하는 것이죠.
6: 아니, 누구십니까?
3: 나는 이스라엘군의 사령관 다윗이요.
6: 오, 그러십니까? 그런데 장군님께서 이렇게 이상한 차림새로 웬일이십니까?
3: 적군을 쫓다가 부하들과 헤어져 길을 잃었어. 그러니 어서 음식과 물을 주시오. 그리고 말 한마리만 무기도 있으면 주시오.
0: 그 수도원에서는 의심하지 않고 청하는 것을 모두 준비해줬어요.
6: 여기 갈이 있습니다마는 이건 장군님의 갈입니다.
3: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6: 장군님께서 거인 골리앗을 죽이고 그 칼을 빼앗았지 않습니까?
3: 네, 그런 적이 있죠.
6: 그 칼을 우리 수도원에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3: 이건 천만다행이군요. 고맙소.
0: 다윗은 칼까지 받아들고 수도원을 떠나버립니다. 추격대는 그날 저녁때가 돼서야 수도원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비로소 그 사정을 알게 됩니다.
1: 아니, 수도원에 있는 놈들이 다윗에게 음식을 주고 말과 칼까지 줬단 말이지.
7: 그렇습니다.
1: 계란 반역자 같은 놈들. 그 수도원에 있는 놈들이 모두 몇 명이냐?
7: 모두 85명입니다.
1: 그 놈들을 한 명도 살려두지 말고 모두 죽여.
7: 예?
1: 모두 죽여버리란 말이야. 모두 똑같은 반역자들 아닌가?
0: 사울왕은 완전히 제정신을 잃어버린 것이지요. 그는 미치광이었습니다. 사울왕은 온 나라 안에 명령을 내립니다.
1: 다윗을 죽인 자는 황금 덩어리 1천 개를 줄 것이며 우리나라의 군대 사령관으로 임명할 것이다.
0: 아무 잘못도 없으면서 사막의 들짐승처럼 정처 없이 쫓겨다니고 있는 다윗. 그는 뒤쫓는 추격대를 피하여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으로 도망쳤어요.
3: 내 신세가 이리도 처량하게 되다니.
0: 바람만 불어대는 사막 가운데서 그는 문득 한때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8: 이놈아, 이놈은 누구냐?
0: 바위 산골짜기에서 한때의 몽둥이를 든 사람들이 달려나온 것이죠.
8: 나는 다윗이다.
9: 아니, 뭐라고? 다윗?
8: 아니, 이스라엘의 사령관 다윗 말이냐? 그렇다.
9: 아니, 정말 장군님이십니까?
0: 포위하고 있던 사내들이 모두 꿇어 엎드렸어요.
8: 일어서시오. 그리고 그대들은 무엇하는 사람들이요?
10: 예, 우리도 말하자면 쫓기는 사람들입니다.
9: 예, 저 갈 곳이 없어서 여기 모여 살고 있습니다요.
0: 그들은 바로 산적의 무리들이었습니다. 죄를 짓고 도망 나온 사람들, 건달 패거리들, 바로 그런 사람들이 한데 모여서 살고 있는 것이었죠.
9: 장군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장군님이 우리들의 대장이 되주십시오.
10: 예. 명령만 하시면 절대 복종하겠습니다.
0: 이스라엘의 영웅이며 군대 사령관이었던 다윗은 이 사막에서 산적들의 두목이 되어버립니다.
11: 아니, 거기 다윗 장군이 계신다고?
12: 아, 그렇다니까.
11: 그럼 나도 그곳으로 가야겠구만.
0: 다윗이 있다는 소문이 소리 없이 퍼지자 떠돌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단순한 산적들의 두목은 아니었어요.
8: 네, 지금부터 명령한다. 절대 주민들의 물건을 도둑질하거나 뺏어서는 안 된다.
10: 그럼 우리는 뭘 먹고 삽니까?
8: 사냥을 하고 농사도 지어야 한다. 그래서 주민들의 물건과 바꿔먹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양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돌봐주고 그 수고비를 받아도 된다.
0: 산적대들은 다윗의 명령을 따라 선량한 주민으로 생활이 바뀌어집니다.
8: 그리고 우리는 빈둥거리지 말고 어디까지나 이스라엘의 군대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군대처럼 조직을 바꾸고 훈련도 실시할 것이다.
0: 이 소문은 널리 퍼져 사울왕의 귀에도 들어갔어요.
1: 이놈이 어디로 숨었나 했더니 그런데 숨어있었어. 이놈, 이봐라.
8: 예.
1: 당장 군대를 출동시켜라.
13: 여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1: 어떡하긴. 이제 그놈이 군대를 모아서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내 가만둬서는 안 되잖소. 이놈을 잡아 죽이기 전에는 내 결코 다리를 뻗고 잠을 잘 수가 없어.
0: 그의 병세는 여전했어요.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미워하며 그리고 항상 불안에 떨었습니다.
1: 그놈은 나의 적이자 우리 민족의 적이야. 우리 민족을 위해서라도 그놈을 체포해서 하나님에게 바치겠소.
0: 그는 이미 판단하는 힘도 없어졌습니다.

0: 사망을 거느리는 군대는 쏜살같이 사막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를 따르는 군대는 그 자신의 부족인 베냐민족 뿐이었어요. 이미 다른 부족들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1: 아, 그 자는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야?
2: 그렇지요. 아주 위험한 사람입니다. 더구나 중요한 사실은 이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1: 그럼
2: 이런 자가 우리 왕이라니, 이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믿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1: 그래 이유도 없이 다만 백성들의 인기가 높다 해서 자신의 사위를 죽이려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것이야.
0: 사울도 그런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이 자신보다도 다윗을 더 따르고 존경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그럴수록 다윗에 대한 미움이 더 높아만 가는 것이죠. 사울왕의 군대는 이윽고 다윗이 있는 곳 근처에 도착하여 그날 밤 천막을 칩니다.
3: 장군님, 바로 저기입니다.
4: 그렇구나.
3: 저들은 지금 안심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제가 왕의 천막에 들어가서 왕을 없애버리고 나오겠습니다.
0: 어둠 속에서 살금살금 다가오고 있는 다윗과 그의 부하들.
4: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
3: 왕은 장군님을 없애려고 지금 몇 년째 뒤를 추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4: 그래도 안 돼. 들어가서 왕의 칼만을 집어가지고 오너라.
0: 하는 수 없이 다윗의 부하는 천막 안으로 들어가서 사울왕의 칼과 그리고 마시던 술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5: 사울왕이시여!
1: 이게 무슨 소리?
6: 아이고, 저 왕이시여.
1: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저 바위 위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0: 사실이었어요. 다윗은 한 손에 왕의 칼과 술병을 든 채 바위 위에 서 있었습니다.
5: 왕의 경호 대장은 들어라!
1: 아이, 저놈 보게. 아, 당장 이리 내려오지 못할까?
5: 이놈아! 너는 왕을 경호한다는 놈이 술이나 먹고 그녀 잠이 들어버린단 말이냐? 이게 무엇이냐? 왕의 칼과 왕이 마시던 술병이 아니야!
0: 경호대장은 허겁지겁 천막 안을 뒤져보지만 사실이었습니다.
1: 저게 내 칼이라고? 그렇습니다.
0: 다윗은 다시 외쳤어요.
5: 왕이시여! 제가 왕을 미워했다면 어젯밤 천막에서 어찌 칼과 술병만 집어들고 그대로 나왔겠습니까? 저는 왕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왕은 저의 지도자시며 그리고 장인입니다. 저는 왕을 존경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왕께서는 끈질기게 저를 미워하시고 계십니까?
0: 다윗의 외침은 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섞여있는 비통한 것이었죠. 쳐다보고 있던 사이에 사울왕의 마음도 흔들리고 맙니다. 그는 잔인하면서도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거든요.
1: 다윗, 내가 잘못했다. 난 널 이유도 없이 미워만 하고 있었어. 자, 다윗! 우리의 싸움은 끝났다. 나와 함께 돌아가자!
7: 여보, 정말 잘하셨어요.
1: 이제 내 마음도 편하구려. 잠도 잘 오고.
7: 그래요.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사랑해야 합니다. 이제 다윗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 내 곁에 둬야지. 그 사람은 내 사위가 아닌가.
0: 그러나 사울의 그러한 마음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1: 아니, 저놈들은 뭔가. 아니, 왜 저렇게 사람들이 자꾸 들락거리는 거예요?
7: 다윗을 만나러 온 사람들인가 봐요.
1: 뭐야? 왕이 나를 만나러 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을 만나러 와. 저놈들 만나서 대체 무슨 흉계를 꾸미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수작을 부리는 것이겠지.
0: 사울왕의 마음은 다시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눈빛이 빛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는 의심과 질투로 가득 들어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7: 여보, 안 되겠어요. 여기를 떠나세요. 아버지의 눈빛이 심상치가 않아요.
4: 나도 그것을 느끼고 있어.
0: 사막에 강도떼들이 나타났다고 속이시고 군대를 데리고 빨리 떠나세요.
4: 간신히 아버지의 마음을 돌렸다고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었군요.
0: 망설이시면 안 됩니다. 어서 떠나세요.
6: 다윗은 다시 도망치듯 떠났습니다. 뒤늦게 그것을 알고 노발대발하는 사울왕.
8: 그놈을 체포하라! 빨리 뒤를 따르라!
6: 사울왕과 다윗은 길고 긴 미움과 대결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 장인과 싸울 수 없는 다윗은 끝없이 쫓기는 세월을 보냈고 사울왕은 그럴수록 다윗을 더 미워했어요. 다윗은 다시 사막으로 돌아갑니다.
9: 장군님 계십니까?
10: 누구냐?
9: 예, 우리는 유다 부족의 대표들이요. 다윗 장군을 만나러 왔습니다.
6: 이리저리 쫓기며 숨어 사는 다윗을 찾아온 그의 고향 사람들.
9: 다윗 장군, 우리 여러 마을 대표들이 회의를 한 결과 장군을 우리들의 왕으로 모시기로 결정을 했어.
4: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10: 우리는 그동안 사울왕이 하는 일을 참고 기다려왔으나 우리나라를 위해서 더 이상 참을 수는 없다고 생각한 거요.
9: 그렇습니다. 사방에 우리의 적들이 널려있는데 왕은 정신이 이상해 있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도 이미 사울왕보다도 다윗 장군을 더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고향으로 돌아오셔서 왕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10: 우리는 더 이상 사울왕의 명령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장군이 왕이 되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 힘으로라도 해도 사울왕을 공격해서 없애고야 말겠습니다.
4: 아니요, 나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왕이 살아있는 한 나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으니 어서 당장 돌아가시오.
6: 그들은 별 수 없이 돌아갔어요. 그러한 그의 말이 널리 알려져 백성들은 더욱 다윗을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11: 장군! 장군!
4: 아니 무엇인가?
11: 왕이 죽었습니다.
4: 아니 뭐라고?
11: 사울왕이 적과 싸우다가 전사하셨습니다.
4: 사울왕이시여.
6: 자기를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 그러나 불행한 일생을 보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다윗은 머리카락에 흙을 끼얹고 옷을 찢으며 슬퍼합니다. 다윗은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 후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비로소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왕이 되자 다윗은 그 어떤 왕보다도 더 훌륭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12: 이런 어느덧 헤어질 시간이 다 되었네요.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재밌고 신났는지 이렇게 빨리 지나가 버렸다. 오늘 들었던 성경 이야기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멋진 친구들이 되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BBN에서 들려드리는 찬양은 매우 엄격한 검증을 거쳐서 방송됩니다. 왜냐하면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높여드리는 소중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BBN은 잘못된 멜로디나 리듬 혹은 가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될 찬양이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아무리 현대적이고 인기 있는 찬양이라고 해도 성경적인 정확한 기준에 위배된다면 내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와 같은 원칙이 언제까지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BBN의 찬양을 통해서 정말 영혼이 순수해지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언제나 올바른 찬양을 내보내기를 원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0: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개인 전도를 하다 보면은 내가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또 내가 지금 짓고 있는 모든 죄들을 청산한 다음에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예수 못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그대로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께 새 생명을 주시고 과거의 못된 습관들이나 죄들까지도 끊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는 그것이 예수를 믿는 첫걸음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바른 감정 그리고 바른 의사소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요. 내가 느끼고 말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만 되어도 갈등이나 분쟁은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잘 표현하는 것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말을 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아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에 저희들은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알아. 내 하나님 앞에 너의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잠들어 있다, 죽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일깨어 깨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깨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깨우고 한국교회가 일어설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BBN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양식 시간입니다. 우리 몸은 음식을 통해서 삶을 영위합니다. 김상보 목사님과 함께 우리 영을 위한 음식을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모스 5장 14절에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추구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어느 분이 10대 때 엄마를 암으로 잃었답니다. 지낼 집이 없게 된 이 사람은 학교도 그만뒀대요. 희망을 잃고 굶기도 자주 했답니다. 여러 해가 지나서 이분은 다른 사람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먹을 것을 심고 수확해서 직접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비영리 단체를 이분이 어른이 돼서 설립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아무도 굶주리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또 무언가를 가진 사람들을 없는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는 그런 정신 위에 세워졌대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분의 관심은 정의와 자비의 하나님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주하는 고통과 고난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심각한 불의를 보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선을 지적했습니다. 전에 이집트의 압제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신발 한 켤레의 이웃들을 노예로 팔아버린 겁니다. 어떤 때는 그들은 재물을 드리고 거룩한 날들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척 하면서 무고한 사람들을 팔아넘기고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정의를 베풀지 않았고 가난한 자들의 머리를 발로 밟았다고 6절 7절에 말하고 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도 앞에서 말했던 그분처럼 각자 살아가면서 고통과 불의를 경험해 본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형편에 공감하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선을 구하면서 모든 종류의 정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야 할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하는 불의를 보면서 여러분 자신의 경험이 떠올라 공감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나요? 정의의 하나님, 이 세상의 고통과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지금까지는 오늘의 양식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가 있으시면 저희 BBN 신앙상담 대화방을 통해 저희들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주소는 bbnchat.org입니다. bbnchat.org입니다. 또한 오늘의 양식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odb.or.kr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임마누엘 채플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임마누엘 채플은 강원도 홍천에 있는 육군 2230-1 부대 소속 군인 교회인 임마누엘 교회의 예배 중 설교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한국을 보호하는 군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임마누엘 채플 시간을 통해 국군 장병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모두가 짧은 묵상과 명상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는 박형우 목사님이십니다.
1: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낭독해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심에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아멘. 나병은 그 당시 치료할 수 없는 병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센병을 바로 말하는 건데요. 이 당시에는 치유 불가능해요. 인생 버린 사람들의 질병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해방의 소망이 없었어요. 이집트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거기에 대해 의심을 했죠.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 손에, 내 품에 손을 넣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넣자 문둥병이 발했죠. 여기에 모세가 당황하자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다시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러자 그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을 완전히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고 이제는 내 인생에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내 품 안에 손을 넣으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넣으라는 거죠. 믿음으로써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할 때에 너는 반드시 나을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늘 우리의 삶에 희망이 없고 어떠한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에 믿음으로 여러분의 손을 품 안에 넣으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께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믿음 가운데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0: 지금까지는 박형우 목사님의 임마누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홍천 육군 230-1 부대 또는 BBN 한국어 방송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매우 큰 고통을 주었다면 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고 잊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준 사람을 절대로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치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죄를 전혀 기억치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이 약속이 언제까지 유효할까요? 바로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실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히 실행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 만나신다면 여러분의 죄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새 생명의 축복 또한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분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저희 BBN 방송 홈페이지에 있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신약성 경은 사복음서로 시작하는데 이 복음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상세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유학에 있던 기독교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과 사도 바울의 대회심과 같은 기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증언을 싣고 있습니다. 로마서부터 유다서까지는 교회와 성도 개인에게 붙여진 서신들로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진리와 기독교의 삶의 실제적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볼 수 있도록 해주는데 앞으로 일어날 하늘과 땅과 지옥에서 벌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계시입니다. 한국어 성경대학에는 신약성경 연구 1, 2와 신약성경 요약 과목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약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유익한 배움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성경대학 주소는 www.bbnbi.org입니다.

0: 여러분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BBN 한국어 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마음과 생활의 동요가 심한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유혹이나 달콤한 한마디에도 마음이 동요되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에도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참신앙의 기준이 없는 데서 비롯된 것이죠. 성경 말씀에도 보듯이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의 경우나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간 대마가 이런 경우이며 요즘은 공격적이고 거짓된 사람, 이중인격을 가진 사람과 사람들의 마음을 탐심으로 뒤흔드는 물질 등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신앙의 기초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시편을 쓴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동요 많은 세상에서 아무런 흔들림 없이 굳은 신앙으로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긴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BBN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다윗과 같이 오직 구원되시고 소망이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전적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BBN과 같이 규모 있는 방송이 어떻게 일체 광고 방송도 없이 또는 프로그램의 시간대를 팔거나 매매하는 행위 없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해왔는지 의아해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오직 청취자들의 후원만으로 운영한다고 하는 믿음의 경제 운영 원칙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과 실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필요를 오직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의 믿음의 헌금을 통해서 이루셨고 그로 인해 단 한 번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청취자 한 분 한 분의 손길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저희는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께서도 BBN의 이 귀한 사역에 물질과 기도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상단에 있는 선교 후원란을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0: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선포하는 BBN 한국어 방송입니다.
1: BBN 한국어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금주의 좋은 소식입니다. 금주의 좋은 소식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금주의 좋은 소식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말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만드는 사역에 집중하는 오하이오주 한들 장로교회를 섬기시는 박신웅 목사님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박신웅 목사님은 예배와 말씀, 기도와 양육, 전도와 선교를 통해 교회의 비전을 실현해 가고 계신데요. 이제 한들 장로교회에서 선포되었던 진리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1: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의 새 바람, 새 불길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이 친히 오신 주일입니다. 성령님을 파라클레이토스,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친히 가르치신다. 그래서 보혜사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님은 바람으로, 성령님은 불로, 성령님은 구름으로, 성령님은 생수로, 이렇게 성령님은 비둘기같이 임한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육의 복을 주시고 또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또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오신 이 존귀한 성령님을 얼마나 이해하고 그분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성령님과 동행하셔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입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순절은 출애굽에서 50일이 지난 그때 이 출애굽을 기념했던 이스라엘의 명절입니다. 그날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한 날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말씀으로 새롭게 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의미 있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이 날이 이름에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50일이 지난 그날과도 같은 날입니다. 이때까지 성령을 보내주